0: 잠릉 르빈 콰양승 테르비 까르마 오체
1: 치등 아유 심코나겐 비인 지르크 드가젠
0: 알랑둥 잠릉 겐지
1: 아망 투르 흐테르 므근거 스노 카난지 비 메토 친보
0: 원봉 신진 겐지 히르블린 비비 아니 좀마랑 무
1: 알랑둥 잠릉 르젠지
2: 자치 뎀비 냥큰 족부남바 최초 데모이나 통대야 랑종 잠능어 제치기피데 쳔능 나치 체남라 동와 하흘레 자치셰피 잠능 기서 제비에 중 뜨그모 세르중 시빠 멘테다 통지엠비 최치 티터 셈버 르가스시
3: 몬통스 좀 흩글라 차크르글라타 랑이 나무 총통 차오 메버데 가이거 고조라 어용거 고조데 그흐흐 합다라 간다니레 청터지디 나모디 머클가다 땅지 갈란다레잉거

레드나 마데랑가 단시 근로 엔지나 유슈 워그랑 총 클 유슈 총 치르 점점이 또리 니드 정도 도도면 친구 점점 년도바 점점랑 지리 데랑가랑 진진나 랑쿠르 십실거 거르크 다시샤 좀 좀면 가다시지인 데비 데랑가랑 진다 당제와 대하는가 조금 진동 데비 저와 다지오나 맞죠 되게 된지 무슨 일가 섬다나가 땅 되게 된지 무슨 일가 섬던 체크를 막 카프리 영어 갑스시

레이톤나바 데랑 아트르고노 그 데랑 그 사자소소 그 람그니 슬고니 예샤노 담모즈르 달릴 하바 그 람그니 살라 지르시 삼나 마주 어떻게 된지 듣습니다 그 없음도 나나 그 아르칼람데 카프르당 달리 지나 주화 데나 참다니 같이 냠찍다 동링거자니 주일

0: 야 도그젠먼테데 데젤람퉁근 산나냠 브르가스체 데난삼데닝아 지냠치데 청통닐런 거르거와가 거르크 잔데스가 지니엔 주일라 잔데샤윈엔지나 간도클라르 쳇종점진이 도르 친근르니엔 독바 도그르챵인 아 다츠마그 히세다르타 다르코인지나 아 아야르카 톤동사타니 아 담문장워르 줄로자 청마나 신동가 아 데나양 청마 아 다지 아야르낭아르 고노 느그티서 통거케데나 아야르낭 캅사잉 다 정말가 지금 아 야는 어떻게 보러 주제다 다 공상 동거는 다 시망 되나 아 다 공상란다 동거 지 청만 통준다 다 하장게 지가 또 이제나 정말 청만 통주는 말고 아 다 저런 그렇게 하러 왔기다 아 청만 통준다 다 시게 지가 아 더니 청통이 랑크를 거리다리 님들 그 돈 친치마 청숨 성고는 더 이제나 아야까 시게 제만 요가 대신 그 아야까 그 뒤스근데 단도 제만 요건 그 제친다 간르스나 아 다 정말 고시송을 공산을 했던 거니까 봐라 랑크르 아제다 청통당한테 태그다 랑크르고는 내가 나선 다시 막는 생각 다 정말 청통나 랑크르 물거로 왔던 랑크르거나 청만 통화다 세만 담분전 주가 책 내가 쇼닝 같이 인디 거그 잔든데 진행 주의라
1: 청통제 크릭동위 점거샤 준디 십실 그 최진한 땅땅 점거 그 점칠 다 점거샤 주 환견디 네테니 어다 노파동 식진 간다고는 어쩐도 디즈게 어 청통지 크릭동아 아면나 청통지 랑크르구리 점거샤촌다 다우지게 촌이오나 어다 그러니까 점거샤촌 그 대니 이르니 그려오까 다 직다 청통지 랑크르구라 지 이르지 이르니 니파마이다나 청통지 지 랑크르구라 진데 뭐 점거샤촌 이르니 그려오까 다 르그드니가 가르타나 죽고야나 그러니까 최진한 땅 그 대니 어다 원진 그 장춘 디체 그 체질한 당당이나 책근한 그 장춘 디체 그 체질한 당근 너무 그 남바 니에 제대로 다 장춘 디체 그 만용도 저즈원이 다 그렇게 좀 그렇지 아주 그런 데가 그렇게 요가 되나 회적나 칼로아식 그 척 호신 자그나나 장춘 디철 허크 어다 자차 그 니허면은 니허 그 인 자차 그 자치 그 맨 원더무진 당디 다수 다 칼로완드 청통지 넌 쿠르쿠르 이 점거 자주 우리 니트스더니 더무즈그라 다 회적나 칼로완디 척 호신 자그나나 장춘 디철 다 쳇그레즈더나 장춘 디철 그러니까 허크 자 자차 그 자치 아면은 자치 그 예한테 다소 다 청통지 제일은 쿠르쿠르 좀 그렇게 아주 니트스더니 더무즈그라 다가 다 청통지 랑쿠르쿠르 아면은 청통지 제일은 쿠르쿠르 다 강다 좀 그렇게 아주 니가 그 그렇게 점철 그 테니셜에 손아 동하마마 젠튼자 급 그 다 점저 덴적 그 점리 니 그렇게 돈슨 급직 고치 그 너나 담보 피와다르나 다 청통지 랑쿠르쿠리 정글샤주 우리한테 따오지게 전해서나 다 갈로완디 인생 끝에니 가르마 직니 태그르다 담바던 다 갈로윈 인생도 다와 찍그랑 통데 그르니르세지 디마체 그르까 응어철 끝에니 고르똥 찍게 연다 돈니가 맹게 제바주지 너무 그 담바시오까 다나 그르까 갈로와 정글샤주 관큰 갈로완디 영어 찾으르다나 너무 그 창 통지 랑쿠르쿠 누가 너무 그 등거리 요니 맞아 참거 그 제바 제더니 초가 양치르 양소에 창 통지 랑쿠르쿠 더는 아 너무 그 참거 샤줘요 더나 다 그렇게 참체 그 되네요 그렇게 지속을 지제는 로 더니까 다 그렇게 갈루인 쟁도 테크트 어 다 지메도 더나요나 테크트 메버더니 맞아 다 그렇게 정글 샤추 헌켄가 칼로안데 니마 지금 맹가 가네르시디도 모스그라 팀츠다 응어철 그 테니 손에 고르똥 찍게 연당도 니가 맹가 제바주지 안데 모가데 버시오코 팀츠에 그까 다 창 통지 랑쿠르쿠르 링디나나 회즈나 다 주 창 통지 다 믹서 그 젠젠 랑쿠르 고르똥나 너무스 현다나 왔다 그렇게니 점체 그 되는 시에서나 다 그렇게 인생도 태크트양 지메도 당하던 팀은 로 나가 나니 그렇게 고링도 원래 맞으니 다 로 나가 지게 말도 그렇게 고링도양 흘름 못합니 도모저 팀은세다 팀은 당시서잖아 그렇게 니마 종아 그 강렬해지다 가 가로안이 정글샤 아주 관계 그 가로안데 니마 종아 그 강렬해지 응어책 그 되는 시에서나라요 그 똥아가 멀쳐 죽으니 더 모습을 다가 다 청 통지 제일은 거꾸리 참거 사주리 언 다른 니와 모른 듣다 오지게 전해오나 그러니까 참칠 그 대니셔에서나 어다 가루인 제잉도 소에네 데크르트 지메트 당님을 롱나그 나니 고림데 그래 롱나 맞죽 다 청 통지 제일은 거꾸리 그러니까 참거 사주리 듣다 오지게 전해오나 다 니트맨 그러니 답그 니와서 그러니나 참들 탁저던 겐크리고 참들 탁저던 겐크리고니 더모스그 더가 디엔체네 다 회정나 창통의 제일은 쿠르쿠라가는니 야 믹서케 회정나 창통 창통지 오야 제 다 젠젠은 쿠르쿠르나다오 다 젠젠은 쿠르즈나 회정나 주 라동은 쿠르다오 원더 쳔보 소네 고나즈겐 도나 다 칼로와그 그르칸 제잉도 데크르트 지메 당주도 찍스 디엔체네 다 회정나 오 초소네 라동은 쿠르다오 젠젠은 쿠르크르도 쿠르통 다소 고릭다 오 로 찌그 다 나니 고링데 카르람 맞다고 다 로치가 지그네 마르다고 하면 다 로치가 지그네 고링데 카르람 탑송으로 다 그러니까 칼로완데 소네 쳐서 양치르크 그러니까 젠젠랑 쿠라면 나랑 쿠르쿠르 주고 강차당 탑탕난 좀 메커 다 주랑 쿠르기 젠바 쿠르주 마르다고 다 나랑 쿠르라스과 쿠르주 강자 라 그러니까 탑탕도 메니 더모스 다가 다 쿠리 김에 땅이 맞을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너인 로양 지금 니 참에 그러니 답고 니와서 오는 이나 참들 그러니까 탁조 당겐 크리고니 더 모스 더가 다 그러니까 참거 사주 창 통지랑 그러고에나 쪽 양나 창 통지 제일랑 그러고에나 쪽 다 링더니 그 강인 좀 단단히 그 그럼 건 전에 뭐야 점점 돈진 잡친 정도나 다 그러니까 니 참거 니와 전부 쓰고 있는 더 모인다나 다 그러니까 참다르트 그러니까 니와스 고노도 간크르 탁초에 탁초음 간크레 군이 맞을 다 쳐서 그러지도나 고링도 다 지메토 와 다연은 메버토 와 더치그 니게 되네 다 칼로안 더 모즈게도나 그렇게 정부 사주 권 캔디 그렇게 손에 다 고나시고는 어 지크 되네 그렇게 쓰들도는 좀 저도 진 잡챈 그렇게 좀 당스지 어 니게 되네 그러니까 어 니와 첨부 쓰고는 어 더 모즈게도니 다소 다 그렇게 참다르트 어 니와 쓰고는도 탁주도 간크레 군이 맞을 다 칼로안 더 다우즈게 손에오나 어 다 체가운데 그렇게 칼로안도 어 칼로윈 제이도 고링도 그렇게 샬런도요나 양치르랑 주고 그렇게 탑탕도 강차면이 더 모거든요 다가 창 통지랑 쿠르쿠라면나 창 통지 제랑 쿠르쿠라 다 정글 사주 이런다 니가 강연 좀 어단 점저 돈진 종주고 저진 조와면나 점저 돈진 섭천 종주고 저진 조진이다 그 단다 그렇게 손이 칼로와 런일 그 니테니 어 노바당 식진 마즈오니 마츨 다 그렇게 어 코릭당 시 전초라요 노바당 식진 마즈 정글요노 어 정글요노 더모스 팀에서 다 회정나 칼로와 어 라닐 경이 되니 다 그렇게 참고 쳐봐 어다 랍당랑 바이오노 또 공부 사실에 돈다 뒤엔 전에 그렇게 라닐라 노바 쳐지고 그 영나 식진 쳐지고 그지 돈다 찍고 되니 어다 그렇게 창 통지 그렇게 랑쿠르쿠르 된 점점 돈진 나스 과시온 소나 단 점점 돈진 딩 촌이 그렇게 냥고 나스 바 니요 종 어다 그렇게 냥고 젠첨 나스 과 모토니 это мозгра нива энтона вота чэнг тонжилон куркурамена чэнг тонжи зэйлон куркурада кан йонжон кырка нда сойне о ngarkhang ge yetun ge teni santong go yuni dab ge da jikshugs ngarkhang ge nani yang gurmulas ge jodi taso chonzin dong cheke goni de mozgra samba enta da tamgur sha chu khon ken de chang tongji zi lon kurkuri cheke ge de mozge ton de zgin dona da kırka ji tamgur sha chu khon ken de 회식나 참혼당이나 참주바이나 종식바 왜 양나 지금 그러니까 길겐당 멤버나스과 너무글이니 체퍼체 지겐당이 다소 그러니까 니 그러니까 초기나스과 셀레연직니 맞을 왔다 그러니까 레니더니 셔프당이나 장프당 주고 당초니 너무고 담보요까 팀에서 그러니까 다 참거샤주 환텐데 라닐 양지 막막은 식진한다 양나지 종식된 너무고 지근한 식진한다 안 너무고 고름근 전에 식고디 다소 다 그렇게 잡석 잡선도 다 좀 못합니 그거 인직니 좀 못합니다 무슨 근데 좀 못합니다 저진 가능성도나 다 창 통지 z 난 쿠르쿠란데 다오스게 주나 그러니까 니팀그 다 제반데 거르니 답고다 그러니까 니 접속의 접신데요 좀 못합니다 무슨 그러니까 되네 다 니 창 통지 z 난 쿠르쿠르인데 뭐고 참고 사줘야 된다니 다소 그러니까 니팀은 거르니 답고 다 그러니까 라닐 그 익적디나나 그러니까 니팀은 거르는데 선통고니 더 무슨 그러니까 나와 있다나 다 점거 샤주 환경데 그렇게 템꿀 그 티첩당이나 그렇게 존일 캔스겐다나 뭐다 존일 그 럭칠라스고요 난주되네요 레마탐니 더 모즈그라 더 특관다나 단디 점거 샤주 환경디 그렇게 손에 레네네 뭐다 샤와리스 웃더니 그러니까 레니르셰사더니 그러니까 다 레콘데 레콘 하면은 그러니까 공선데 그러니까 레니르셰사더니 샤르파당이나 장파당주 영나 그러니까 간잔들이 그러니까 조르조나도 관차오니 도무고 담법시오까 팀은 단디 점거 샤주 환켄디 석월도 창 통지 지 롱크르크르와다 오즈게 촌네오나 니 투멘 거로노 다고 니 양당 저터 서시에도노들 디답가 그르까 오다 라닐라 노파요니 마슬 그르까 오 워질드라요 그르까 노파오니 식진요니도 모스르 다 강가테니 식진요 그렇다나 다 회정나 다 창통지 제일랑 크르크르와다 오는데 뭐고 좀 그렇게 하죠 인도나 오다 그르까 워트드 영지 제즈군을 정세베 식권을 한다. 양나 지금 먹먹는 식권을 한다. 양나 지금 년도비 너무고 지그재그나 식권을 한다. 너무고 지식권 다소 그러니까 잡석을 잡설대요. 그럼 못합니. 양 좀 못합니. 너무고 되네요. 높아던 식진 강마지오니 너무스. 뒤답그 자치위 칼로아 남바그 다 만치 남현종 어다 처음 통지 랑쿠르쿠르면요. 랑쿠르쿠나 처음 통면요. 그 담측다 본데 예래서 되네. 아다 만치치즈르드나 점즈 덴즈크 그 참득데 자송도 도노시데데 제등근은 그 칼와식도 하나 제등근 점즈 접식 바스게주 하정 그 가르치는 그 돈체제 아드가 대런 그 그까 모두가 되니 아다 너무 그 참석 주야라 과든지
2: 조엔부 라미르 데모 너나욜
3: lambda ni zun jo bo um tin nachsal
4: dem zil lambda

0: 흥티 용위에 담스러왕가
1: 냥쿠남바 당디 담스러왕가 시비 참비낭 토미 삼든겐 간처덕들당 마타다 디럽등 마멍라 마노위 시지 서바 서투셔기 시바스티 중국 공천당의 원인이 루업자당의 나코르버를 땜질셔비 초치나스탕
2: 제초수제 시진핑과 송실 같은다 또는 전부
3: 정화되지 않을 토미 삼든의 고르모르도 등 간천의 환불스타워인 제초수제 시진핑이 중국 공천당 의원님이 로업자 등을 안

당달 계도 흔나 먹들지 갑시고 인 등거 지선정나 야카토미인 저쪽으로 저 시진핑거 중국 공산당적인 로 야랑한 거로 댐드시비 초첸 땅능 비 송실 가친라 아무가 용기 도능 진보시 자치 호목 지금 탱게단돈 로튼 germlingen 등기 뭐뭐 먹홍란 타직 등 고치제 빠진 총등 통타 왔습니다 등거 송라년 바등 등거 지선정데 아마근직 자와 등 먹홍 도든 도동비 라스 고스탄버 송와 아마가트바 마근탑제 조응간당 링근 조르지기니 냠슬타타비 아마근탑근 조은탕 종들시데 로트가 바치기 관조나 용타바등 용나 탑타바 탑나 젤릉이바지가 아마콘토브든 지텐시기 주시 시진핑기단돈 탑름 서바르 니프르트 디르브사르비 등가 마콘토브든 타통비 공바시고용니 르그트르당 디르브사르비 아마가툰 탑지시쇼 르그는 타신시바 등가 마마마홍란 타직등 고틀시바 탄충지시데 로튼 germlinga 중기 차치가 마콘토브든 송위 라머르교기 아마가 용저 고목가단도나 시진핑가 목공도브든다 동의 공바로중당 럭터당습시에기라 차슬다가터 중들 인틀가 사플시바당 등가 목홍라 타치기등 고틀시비 자위 람디가 사든다 동와 사르지가 차진 진진당 목공도브든다 동의 망자 사든다 당데 랑지가 목홍라 캐드요비 차슬지 겐츠 남영 송진시에기

다루는 소라 작은 그 란트기 용스 카르통시니 루녀흔 코르이 루인 루녀히랑 총샹 친가 제금 송집거 괜찮라데니 작은 땅 아르기니 이쿠르 제금 목숨 냠디 페이지엔 종으로 근데 당시 당시 아진체메 버 아망판 케임판 자르비 총 아르기니 이쿠르 다르지라 근데 당 토르긴 페이지라 네틀셰비 세르케 람브른지르 어론다기시 다르비 티니 에르겐인 산굴비 중국 작은 총은 대추 차이 공스니 지런 종화다나 총은 그 토인콩 망부 정점시대 ཁྱི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 ཁྱི ཁྱིག ཁྱིག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0: Adadan bai tsiyan nyi nung tsonga shang ching ga tig tig tig mi yikur zhunglam tang chigitjan arnga ga ndamdar yikur nyamdi ga jinkam zhungkal lamchin tsamjur tsukunda de salang zhungkir khaihu lisil deni ni ngay san gu tsam shi gu ga ndamdar tang argani yikur tongli nyamdi yin pei ji sapil shi ba suur zhungshang shang ching ga nang hing chig tang kor shig jinmang ga jinkam zhungji zhunglam zhudum san zhig shi ni njawul torgang lam ramzin tsorungun jil ji bi yikur zhunglam shbihtag gan la zhig 냥클란지 디톡 산지샤 차송 렌센디 좀드그바 하모 차랑당 좀드그간 크와 소놈 차랑당 초모 실 다르클와 도르지 차랑 지집 다르클와 안적 차랑당 소놈 린친인 생군자가 지난비 냥놈도 좀 바이 다데모히
1: 나주지 비르스지 도라
2: 고피워요 히르크상 캄
1: 리피워요 젠주에 가르토
2: 나중시비 열리지 제조
1: 조거 중조조
2: 나중시비에 가서 제조

야, 자든담지 형님이 나 청무시 죽소 제초 정말 모였나. 조시 담비 군로로 문득은 이렇게 끝하니 다양한 조 정말 나초 탐문화가 누가 희르게 하시라 청청때 소름은 오르클 롱튼지 나 청시 비르가 칠 다통 린슨 능리 한등 좀송 나이나 린슨 등은 돈슨바 아침 모로 초인 야 나 좀 지적서 디나 대령 같이 조치를 소행경 내로 좀나게 잔지게 뒤틀 시리 던덩스가 야 디나 톰을 아직은도 내 접어 총총 용게 잔지게 소아 조치 담비 자 힘 흔든지 레 접어 총총 정말 그 기술 따라 대령 자빠승게 님은데 전지나 영 나 총시 비드가 틀린슨데 타통색게 님오 기억 야 디나 다든담가 조포 송총치 나초 영치르 즈그미가 로름들이 한숨 숑조 정마게 르그시이얼 제 나랑니라 천나 영치르 즈그미가 로름들이 조시담비 나초 탐응게 히르게 세라 총총들이다 땅이 조포 송총소 땅 영치르 잔지게 디츠므크로 조게 스카와숑데 르가초 쳔보치기일 다든담게 조포 총총 조잉 디진이빔 헌덴시 야나 총 조포서 디나 데른게 자바 승닝게 나 총시비가 슬 타통 린츤데그나 아직은 하진데 조포 총총처럼 조기 드긴지르게 참바 등 티바가치게 참바 르비 가르쿵게 참바지 참바 총모슴 고득시율 데른게 조기 드긴지르게 참바 총문데그나 총오르게 롱튼게 런츠게 능니 영 쳇데 조포 총총소근 헨르마 고득시요노게 얼라랭게 럭시인지나 동모 강진의 실은 능리 담노가 흩뜩성 총적세니 실은 해모즈긴 득한치니 아미 올루 찬득글릉노가 아크 흩뜩흩뜩세르거노가 실은 해모다잉 데른가 조기 드긴지르가 찬바 청문다그능아 조보 총총소가 잔지가 공성가 럭시가 슬다 고르시율 텐진이 데른 렌슨 타통 거글음니 조게 드긴지르가 삼바 청문데는 아식 지즈리다 땅이 영어런 그 렁그 젠통 엄킨게 조보 총총요 나양 갑통니 렌슨 타통 거글음라 카퍼땅 용브르 갑스시 렌슨 타통 큰게 카퍼랑 정특거든 지즈슴니르가 섬든 나랑아땅 특거든 지즈슴니르가 섬든 트인 야 티파 가치게 삼바 청문데는 아 아직 조보 총총처럼 아영스제 쇼파세르고노가 사시 대충들이 지득근 가다세니 도모가 담지즈가 통통즈가 도보 총총스럽고 득시율 대간신의 띠른거 티바가시치크 삼바총온다그능아 도보 총총세시안노가 담지크 천니 톱트고 스탄슨 도르지급세노게 아릉름젠제 응우세니 너무게 스탐지츠긴 고르시율 데릉 렌슨 타퉁거글음니 스탐 파시게 타근 젠통 엄지리 자르시요 큰거 조보 총총이었나 파신데 렌슨 타퉁 큰거 가버랑정 특거든치 득습니르가 섬든나릉아당 특거든치 득습니르가 섬든 특거글음나 피퍼갑스시 참바선바르비 가르쿵근능데 통호마거르비 가르쿵거 참바 정원데금 디지털이다 땅이 밤르 흥클 치드그나 시퍼 아랑눔 미퍼는 지르니세니 너무거 첨성포세 대제 희샤 통어시 제초등 냠주샤제인 야, 대간신이 조포 총총체 전나 영린슨 다통거스글마 시기주고 고스금 메파향나 텐신 문좀 봐. 영나

야주보송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
따라 티바 가르치크 참바 청문대 인지나 주보 총총서가 아름니 지시키비 담질 등 중세파 등 담회 뜨과 등 감설 카클라스 껍질기세대 아름게 담 하치기 타근 전통 음사가 뜨고 총총들이라 야디나 디릉 나 총시베르 가츠 렌슨드그 타통아 년고노그 조보 총총치터나 디바가시크 참바 총문드그 능니 아랑니지 시엔도비 스탐질등아 종 세파등 스탐회라스 과셀리 아랑게 스탐하시게 타근 젠통문밤 양나 아랑니지 스탐하시근 젠통데 조보 총총처등 냠줄 샨도 큰거 조보 총총이나 디다타니터 린슨 타통거 스글마 카프동아 코라 린슨드근 돈슨바 아지 노르초게 카르신다 조보 총총치 카브라그이라 야 디나 조보 총총치 카프 마용노거 왔음데 질란데가 쇼 총마게잉 디츨 담신이란데가 데릉 아지그 조보 총총처등 냠줄 샤제그 스탐질 때 스탐질 끊인 냠가지겠다.

야저버청청서 지득근가 다설거노게 담질는데 아직 없이 살성마 야 저버청청치 남진거 저희 거리거잖아 인더스타위에 담질 슝거 의율 야 지금 당잠나 너무 그 담지자 망하여 지래라

0: 어쩌마 리만주야 솔직히 제가 디제레
1: 새로운 담오시 얼굴도나 마루에 놈을까 얼굴을 채속고 낸다 이너리
2: 얼굴을 차치 아니서도 얼굴은 차치 인조버섬
0: 야 다솔치 주소너레 어쩌마 리마 윤주리
1: 새로운 담오시 너나 니저 람트메노가 소나 소나 말이 니저 람트 우덴적 저사이너리
2: 점질라드름 서송실 우덴적 희샤 셈서송
3: 아좀 따회 앞에 진노리
4: 흑잡바 보위 덴차인

0: 캠비 시청 련신
1: 하루이 담지라 할랑진
0: 흐질비 도커 타진
1: 아르비 아당 캉점진
0: 나츠 나춤시비에 가찰다슈진
2: 히르가 가르초인 자위 가르콩
3: 노르가 로그시글인 요리 가르콩
2: 히립저 데모조위 가르콩
3: 로스저 드충저위 가르콩
2: 나초 로렌단세 아르비 가르콩 Chubu chung chung chu, dahta chi chu na chung shi bi erga chil lim chin chi arga bi gar kung ge chanpar shik tang. Nga chi hi shi chomu ra, a lor ge shir chin zhan.

야, 형님이 나 좀 지적서 땅, 나 좀 지적치 시험든지 참득 난바. 다른 거 그게 가르친 거 참바 정원되거나, 나치 통화마 그 나 좀 스피드 같이 타성 린승 거 그게 가르친 거 참바 정원금 지털란데가. 밤을 흥흘 치적나. 시바 아랑툼 메버 징이스니 도모가 침송도시 타가 히샤 통스가 로브종이 주일 통화미 린스는가 나치 회룩샹글 회르고바진 그때 회룩샹 샤와다 침득가 잔크자 침송도수가 응흑 오네 줍게치 회룩샹게 김진디는 더트린스티 희샤그름 비땅니 토마티 희샹이 진시 얼르니 요다 니스그름 바그땅니 아게르긴근 히튼땅 자식 어그니 토미 회룩 타슬링 이친 싱치비 요정슬 온정 머시그름 비땅니 샬리옹나 시프르 잔클지 회룩라클비 마제 회룩라 산능 요바디 제적던 종이와리 서퍼트 다시 띵데 천용지나 시바그 토브중가 눈흐 하징 친나그 디스급스 그래라 데비 토브중 지름던 단든 토마그 인정그 머신데 어느누그 리클리만디 그때 거긴 차프와시 인치 토메 회룩 삼루그 럼비 삼지그 골르군제니 프마슬 회룩 전이 저는 그 샘시대인 비타프니 디스탑지 머시는 바니징 영덕비 점지즈가 중점지 란스파리 소중 그 샹글 멍치와리 희샤른 바디 나치 먹기 통라 럭빈 진지 요바타브시 노그 쟁급 첨득등 아게르근 창마그 땅툴세 사인 뜨뜨 디땅때 칸조하리 데비 뉴욕 초이 철 아게르근 멍히지 샘크르샤 사인 톱중게 제름게 촌니 땅부데 히샤데 인라 아름바니와 니슬라 샘크르샤 크나 하징 뇽와리 아름바슴바 머실라는 쩨니 샘크르샤 큰 메퍼통 디마츠라 마츠 토브수데 토브지 토브수 등 영나 저석 사브중 큰 인영 자비 차니스데나 데트르 송치 데나 루비 토브수식데 좀조 안 제타 제스터를 호미 에브르그 천제 히샤등 아직램비 니와 지즘 공투르신 바 대잠지 호미 찬슨제로 등 쇼히진 형스도 히시르 대키지 셈나 데타 데터르 브른줌세 바레스르 마초 지그지 람드글리 토마 하튼다와 진다 망부시 제송시징 디트니 스티브라친 니미 가르마진 중스카비 어제친 ndalatik paliyin. Nangsimche rgikhi guanbi mana jungkung guanbi chimu tangjawi tkharunga jamsur namyang jitamme bi huizinno. Shibi lobzhunga damka la yingdakbi tkhchul shindisi. Shibir lobsi tunkung lagbushik topir arugdun nzalida dangi 시바가 힙샤당 니스지른 바니 얼굴은 전부 톱유메지 머시른 바니 어느지 유바는 대숨세 기밀 나님 냠식지 얼음 브른줌당 파마 흥흘젠지 시바라 아랑스툰당 찬진 푸슴 아랑길젠 손은 율가와리 대비 파마 흥흘젠지 얼굴은 살릉이 진식 그땅 냅샤나 시프르 언누샤와 땅 아니스마치

ndastavi choi choi che hui tun ji yue de howard de lou zha qian mo de ji choi bi an hui xiang qin jie wen mo chong chong xi yue de mo ne zhong de le chong chong xi ni cha long xiong a de pa ma ne jie teng ge meng cui nu ge jian ge xi pe le lou su teng li mo ge jiang qian bu mei bei ma si lou su ye bu zhe bi tun kong ying yue ba ma de de de ni wa teng tun kong de de mei bi 우무총총대가 그때 고모 종치를 전부 시그니 살롱숑비 18인치 하르블 호친제 톱드시에서 틈 너는 같이 삼루 동기 사시그리 시비 치킨라 차비 찬신제로 등 30근이와 아름스톤제로 등 사스토진 형스톱스고 어질란제브 어르고튼시에제 등 아름길제 살롱 등 리르게제 피지 사르트제 아렌히스고제 슈글라 타니송 자트 자노마시게세브르 아람트흔자제티 마치 엄음분든진이

하르 얼릇띠 어릉그 지흐튼지 자쪽 토마띠라 제트르 존디 신용아 데트르 시바드 라잉 데트르 존디 제트판 파마 아랍식 다스자시시

0: 다처나 샤르가 응니와 코브드기 고그라다 드크송노 자츠에 타 솜보포라 삼칭인징나네라 아 알가머기 산튼성치 히송
1: 산튼성 토미샤동 머기 산튼성 그잡는
0: 토미샤롱 토미샤롱 챕틴 샤프종 르가르 올리
1: 로흐슬린 징으로 알고 머기 산튼
0: 나리 어 야
1: 오디
0: 디나 땡글렌 산아니 토포 컨트라바 샤르가 응동 코브드기 고
1: Yeah,
0: Ali jima komba yo chizga chu shargaling khoda shargang tongoz kodg mai chu shargaling yung khamning yani kv demo
1: ya demo
0: ya demo ne dopa na batirang ge lintsin yang ti chu ge ng ge tong cham da ne jog dan ta lintsin di stom jing gan kharwa la ja dra hi dang no re chu dar kil wa shig lu chi chu dar kil wa ng chig chen dang so no rin chi ni na chi ja ge na ba chu stom jing gan gon zen ni thang ji mi lintsin na ga chu thang jel dra hi de la

당달 제도 흔한 먹들지 갑수고인 등거 지선정나 야카토미인 저축수제 시진핑거 중국 공산당 지금의 루 야랑한 그룹을 댐주시비 초첸 당능 비 송실을 가친라 아무가 용기 도능 진보시 자치 호목거 징팅거 단돈 로튼 germlingang 등기 머머 머홍란 타직 등 고트제 바진 총당 통타와슴더 등거 송란년바 등 등거 지선정데 아마근즈거 자와등 머홍토브든더 동비 라스고 담버송와 아마가트바 마근탑게 조응간당 링근 조르지그니 냠슬터터비 아마근탑근 조은탕 종들시데 로트가 바치기 관조나 용타바등 용나 탑타바 탑나 젤미바지가 아마콘토브든 지천시기 주시 시진핑게 단돈 탑르므 사르와르 니프르터 디르브사르비 등가 마콘토브든 타통비 공바시고용니 르터등 디르브사르비 아마가툰 탑지시쇼 르그는 타신시바 등가 마마 마콘란 타직등 고츠시바 탄총지시데 로튼 젤므는 중기 차치가 마콘토브든 송위 라므르쵸기 아무가 용저 고목가탄도나 시진핑가 마콘토브든타 동의 공바로 중당 럭터당 습시기라 차스르다가 틀어 중들 인틀은 사플시바등 등가 마콘라 타치기등 고트시비 자위 람디가 사프든타 동와 사르지가 차진 진진 땅 마콘토브든타 동의 망자 사프든타 당데 랑지가 마콘라 챗대요비 차스지 겐츠 남영 송진시기

다다든 비 체브전이 중국 산리가 전수가랑 리가 도업수고 당접은 잠능 저초랑 리가 제리 아이온 한큰 어원이니로 접전 코르비 조릉 총다 당 니통 니트글이 로 총은 총은 상친 살랑 중치르다 조 다튼 그 조릉 총다나 중국 총은 상친 아이온 한큰 등게 로지 존간 크르와시기 바당 제웅산이 소수니 용위 첸케와 등 케근 업자라 남 크르 살랑 등 좀데 내로 뒤등 개친다 무그니 조릉 나무시 조릉 총디 가서 소식이 젠케와 등 기흥지 지주수제 지진핑가 중국 공산당 원인의 로자랑한 거로 댐지시위 초첸 당 능비 송실게 진게 공등 호종당 럭터당 습시 청민인든 찌거디나 지주수제 지진핑가 송실게 친디 로르지가 따와 친비 등 니르캉즈게데 로르지 등 따다 중지르 진 렌틀강을시 요정 디 차르 등 템비 진 소랑득 심직 등 습득 동물 자비 진진 사등 게출어 쇼든 콘든시요 조트무 담시 커카스 중공 공시 중앙 중종 은한 큰 등급 호자당 중공 중앙 등급 호자 중공 중앙 시수군 대부 중국 멍멍 호친 상하이 주초 산득랑 산동 호친 소 리쿤이 용위 첸케와 등 개근적 리룬 등 뜻게 뒤돈 남기대 몸처럼 제비 연습을

다루는 초월 작은 그 람트기 용스 가르통 신이 루녀흔 코리 루인 루녀히랑 총상친 그 제금 송집가 괜찮라데니 작은 땅아르기니 이끌 제금 목숨 냠딘 페이지엔 종으로 근데 당습 당상 아진체메 버 아망판 케임판 자르비 총르기니 이끌 다르지라 근데 당 토르긴 페이지라 네틀시비 세르지 람으른지르 어롱다기시 다르비 체니 르겐인 산글비 중국 작은 총은 대초 차이 공스니 지론종하다나 총은 그 돈콩 망부 정듬시대 장뜨르게 어린이 입구라 망판 제 터브베니 조용히 남지지 어린이 입구를 꽝줄라 소행크 조절이 다른 종류상 친구 고르시와 니등 사야비의 그 어린이 입구는 자주로 생비 망을 지금 시대 지금 등 자투의 입구를 큰 대니 어린이 입구를 캐리지 냠글 시대 자주의 급해지 고비 람트 중지 돈지 그 챔티 카스 고르시 동 시기당 시그돌 돈지라 챔토 고르 니비안초와 맹쿠른 전생 챔토 고르 니흔처제리 중지 맹쿠 그런데 종클니 아름바가티 뇽처당 아름을 롱추시에터블라 아마가시바 아마가마당 루트기치앵가 간바얀라 아자근 에름비 종크크 졸음당 빈진샹 아름을따다 토르지당 정직근 타신 호민 카메라당 동르 함추 속과 종클더 아름을따 주축바리

하다든비 시기 무기나 땅을 리실 버 사지 저제 진진 땅 땅가 반터베 제름 챵튼 퍼슴 땅 따슴 진틀는 제튼 땅과 리드블리팅가 바스도 그 지기데 지샤지르 쳇튼 시체리 로그님 쳇시 초 땅을 저르가니 삶의 돈시비 로그님기 중앙 아마르무 그 쳇시 초 땅을 저르가위 옴츠르 제위 인질 양치르 근거 동름 땅 원버시 다수 땅아랑 숙가 먹히라 캬브라 하정 제와 땅 던름름 바 리리진 그듬시 요정 니수 하정 군비 냠가비 니스땅 오드 중앙 아마르무 그 쳇시 초 땅을 저가디 담그 고르통 근구글이 야킹은 탈상 양출시비 층가 장근가 남바 등 지글아 이르디 중국 공산당미 로튼 예름을 땅 Sunshepi, Lanami, Pendentang, Huang Shimmel, Ranshu Litung, Mastuk Baji, Semja Kenny, Wombrisi.

0: 베이징지 디슬로 종하인
1: 아디엘스티 익사른기르
2: 아디엘스티 익사른기르
3: 냥크남바 제초 데모이나 데랑나 체스티가 다든 비치 티그당 야스티가 당아 비치 니니 오스티가 당아 비치 니스티긴라 자다와리 순니 제치 산지 렌츠라 냥브르가스샤

통고당 알아서 약금이진 초목가다든 버 진도그 년도근 초콩니 와콩스 니스통 니트글린 초토 냠들 시비 냠들 먹었던 종들 배지리 냠들 먹었던 종들은 지그레지 소니 점 홍스코르시 저디 장수치 민딜 초콩스 소니 초토 냠들 고르시브시 안글 배지리 대는 중국당 알아서 약금이진 먹은가 루시위 냠딘 차지능 고지기 시바인다 먹인너 르그등데니 된적은 장수는 특주에 세바등 사케제스디 등 단

어르시 선진거 리루바 우샤크푸거 체인아닌 저바다나 어르시 선진 푸진거 체입진인 아메리카 선진 트럼프던 카브르 드림을시급 차압슬등 신직거 탑라테니 우클랭가 나둔 특출시엔들이오바 시자르그시바등 쇼르트킹 이퍼트 어르시 사툰당 랑슈글라 삼루퉁기바 난시시 우샤크푸거 체인아닌게 쇼브르 디비 산지르 주플 총디등 참주르시돈 아메리카 쇼거리와돈 바터 푸진당 트럼프니 지 카브르 드림을시바등 카브르 동인 디스시기당 카르마 시엘나리 푸진가 카브르 동급 트럼프라 어르스등 우클랭겐 츠츠이거가 일시그니츠 냔시시 푸진가 자지르 어르스의 모훈건 탑수고 쇼우니 홍직 시진 요스 우샤크푸거 냔실라샤지르 어르스의 저체 모훈거 저치부 진돈 혼 글라스모프거 치익스민 푸진라 냔시시돈 어르스의 모훈거 康斯坦丁诺夫카 슈그용니 존진시요경 지후등디 요르블랑거 아자프주름칸지 나르진 우클랑거 트스울데 진성화등 타나 나린자적등지르 레와시진요스 우샤크푸거 자지르 트럼프거 카브르 드림을시급 니르마라 먹든게 줄은 참주고 버끈들다데 어르스등 우클랑게 냠닝거 세위 특출시에 틈 초십시지 자적시 特朗普个 前额婆娘 维特科夫等 特朗普整个 木瓜 可是那你记门特的 完登些记马斯 因此个第四 莫斯科人 参着些记类似 우샤크푸근 참조시돈 예릉거 니부타니 트럼프가 카브르 동급단돈 아메리카 등 예릉슈그니지 조금 제티아 망지 등 드림을베게 바등 난극과 나둔타니 판츠네 슈그니지 당렌타비 디에랑비 타그추 지즈시게 버 레와시지 오바마슬 사케제 니부타 안지 용와 원지르시 비탈 소메제 어그름 셴들 요스 트럼프가 어디시 랑슈그 등 즉튼 랑아젠다 앰비 드위저 과든시스

0: 에카토르 야쿱 그 닌카도 좀 종이 추가 체제는 제대로 배니 셔야지라 야쿱디 야마순 사키지 사모라 진치 배상 친라 책생님 그 고물 르니 체돌이 잡아던 남적 그 논치 중에 용트령 뭔가 예름도 걸어왔던 뭐지 가송 참에다지 되는 그냥 그냥 이제 제치산 지시 자송 렌슨디 좀 저거 봐 아무 차랑당 좀 링간 그러와 소놈 차랑당 초모질 다르클와 도지세라 저집 다르클와 안적 차랑당 소놈 린친인 생군자기 지난비 양놈도 좀 봐이 다데 무히
1: 자시 미토코자비 와능게티살
2: 렌든 쇼메텐 체르비 예르신 지포냐
1: 알르클 상릉게르비 강중근게르크
2: 아르가르틸 몬텐 체롤비 아르스르 제르당차 와능 춘지포니 타똥리찬
1: 와능 춘지포니 타똥리찬

0: 그렇지 다 천세지 없습니다. 지금 너무 세워요. 아, 아, 트라이어즈 그때 치마스는 내가 되게 냐오시기 알마 되게 오고.
1: 아레 디나 니리리랑가 가슈므다가 디나 양아랑가 세가누 티그 아멍레즈가리와토나 지기다 군도카 아멍레이나 추칼랭 이나 추카
0: 야야야 타타 고만레나 타 로메 추구네 다탕에 다치가 렌체 로마가 티키랭시 바나 디 샹라르 샹람 츠나 샹라르라무
1: 야 디나 렌체 로마가 아멍레즈가 탕아지마가 렌체나가 추리와진테 고티기라고 Sanglari lami se gunu ti seri imu.
0: Ola, seri ti langa shiri.
1: Re, tina tanga jima gilin tsen nanga chi minta tanga tsu lin tsen de nyo da alama rinchina roma ga Sanglari lami se gunu ga seri gindi langa nyo ga.
0: Kwa chan se, ti gonta si gu ta.
1: Chiz gu ta.
0: O, ti gonta si gu ka ngin si kuma si nara.
1: Chi hika si gu gunda ni da si ga sa ga.
0: Sa ga?
1: De, da si ga sa ga. Ya, tina minta tanga tsu lin tsen de lan nyambar ga sisha tina ni kip ka di mu.
0: Quatrency, demo.
1: Yeah. Ya tupu namba dina chamdani chungmi lwa chishten jaga terung nima chila kharsir gunu ga manglindiga alakila nimu nyamsa jirgo.

야다드치난게 향니비드냥콘족부남바티나 참드니앙 참미엘름데르바 첸커자가 치밀르게밀르 두지 특세르고누가 멍레즈 고드이율 디나족부남바게 양르바 첸커자가 멍른데 판스날르치거삼나 나츠 타퉁킹가 카퍼릉팅 크거브덴치 직슴니거센데 나르가팅 크거브덴치 직슴니거 르가슴 뜨거 클름데 카퍼용버 르가스셰

0: 야 샤이초 제치르티고 아 동츠다 너번 안가 이미 좀 진고너 어떤 사부주 멍등나라산 말이 그냥 말씀나라 초는 말이 아 어떤 사부주 멍소나 잔디니까 야라시티는 말이 뭔가 마키나 아 이건 잔전도 그런 거 큰 돈을 고
1: 야야야
0: 사고 쓴데 제치르티 아 사가 고친데 차등랜 받은 진규는데다 아 도움이 잘 지내.
1: 오예예.
0: 다 잔전 됐고 니 가와라. 아 멍아랜 됨냐는 말이. 영 뇽뇽란 됨냐는 말이. 니버터 차주민고.
1: 오예예.
0: 야야야다 공부 레지기는 와 잔저 섬지 영나 아 저리 형땅이. 기도하다 나무 상계고.
1: 야.
0: 진짜 할단니 저거 있냐는 말이. 저거 있더나. 잔전도 사카야라 미튼 말. 고가.
1: 오야 고지기.
2: 야야야.
3: 거긴 노래. 다 사우히다. 사실 럭저리 건우가 따로 뭐지 쇼 간을까 아니면 저거 말. 저기 뜨지 마시다.
0: 야야야. 바보 진도라 그남가 뭐 고고 생나라. 아 정톱고 연든 어떠나. 먼저 니 샤와 찌라 오는 말이. 아 제디노 샤가. 안주비 흑소진거 시기초르덩라 아 도건거 아릉숭 쟁일덩 아 덴비 찰진오너 아 더다 으조 메부조 안남슈크 흑자리 총비 아리비아 종리 모마오이너리야
1: 오 레레레 레레 고소
0: 아 다이나응 다르크 흑자라 꼴덩니 쟁거 조과두 시기초르덩라 초아루덩아 녀르두고 쓰게 흑숭덩너리야 다 긍다르정 너 잡실 특거 자와 쳐드긴지나 아, 다 스타그 스텔라 노르그치 아 다룬 르크가 리마스다 마지 힌체츠피 레진 어디다 사지게 비틀 제르가르톤 토니 마틀 사킨 흑송진 시주 니바인 오크 잔지 인의 거 제존 아람덕 니와 토잉크 야 코코코 제조 정말 내고라 다룬 이 제조 회든 탕치게 시고
1: 오야
0: 제지 시무시티 고아린 맞습사라 되거나 아 지지 아스캅 대응 아치여 통하고
1: 야야야야야
3: 거기노래 어찌 처스갔다 진질 리지구나 뭐죠 진질 리지가니와 다니까 르트와는더라
0: 원래 원래 진질 리지가 니완데 응원슬이 있나라 아 사제 그노 빠 전부 했잖아 디엔롱 없잖아 아 사지자 고르조니 카치네 어 잔저 인은 아치죠 그노 빠원 니마슬 자치 노질 도니메종 도르식 템교너 디르젠그다 그치 자통더 제종신나 네버더 아랑성거 체니라 되니 아 송치베 주다 아 디엔어 이 타바르가즈그린도
1: 오레레레 그거 빠진치고
2: 빠진치야
1: 그게 뭐마 없겠다
0: 다
3: 뭐마 있는고 아르겐 노르르고 루마 심지 긍르기 다조단 토르근 가랑송 캄탕 참노가 탑진다 님너 탑진다 코리 송치바 판니 마츠 잠다치 조락시가 판크 다른 사르제 송치베 탑크 힙산다 요츠고다 쳇크 속베 얌소진 아레레진 쳇다 이용나
0: 냠뇽운다다 아 응어 주츠미

0: 반방 시비인 제외의 날이야. 자 이조 아 지니 치치 초다 망아시 참사마 가나 던자 가크가 되더나 제주 단이 흐지가 뭐냐. 야야. 신의 자의 뭐냐. 판스나 리더라 마일. 밤카 요칠 소중고 고름 같자고. 아 최초 뜸무 샘큼득이 적당하다. 최초 뭐추 양거 자사 송주시 큰득은 여터노 고득 했느라고.
1: 야야야야야. 그러긴 노래. 체크스 뭐 데모해도 다쳐. 너치 체크 접튼 따라 소중 요가이리. 체크 그래 동질아 뭐 동노 고득. 우지니 너치 희그메너 같이 휘알이. 얼그메너 같이 흩던 유당 줄이와. 너치 그리노 고득. 더래라 자르죠.
2: 오래래래
3: 뱅그
2: 뱅그.
3: 나달이 인지나. 어주 참아. 그러긴 노래 급식 당하니. 자탕다 송치 배 주일.
1: 야야야. 대.
2: 야야야.
1: 그러긴 과든지.
3: 그러긴 과든지.
0: 아, 좀에 그쪽에.
4: 노르위 허스튼지 릴라조위 토마드가 잡즈글라치에니 코시 올로스틴 게르미체 초섬땅 셈흥 돈진 바토르위 아르게님께 동라 지민켄 점등 흐아름치 원쇼 데네키 아릉니 땅자위 파사 파일라르가 신요비 아진즘바 사르와니 비릴 닌 데니종 노르 스케치 자밍 도흥 미퍼 나준 호트 거지 선정디 종통거 타이비 자통 던점니 아른거 럭슬 땅 냠뇽 제욜 소츠르 원바 긍슈이 쳇데 쳇진욜
5: 노르지야 치샤고노 사르그당 탐비 시그즈군 소르땅라 미스오아테니 잠전 뎁주 나지 소르타 이땅아 샤조 샤거 아레타 점지 톤주 디스타 자그즈그다 나존 손나 노론자 샤이 뉴르지 오너 소르고나 용법 자고가시 디스탑고 로리 잠드 치르고 그리 모마치까지
3: 모마리고 아크노라 도르지 샤누카나라 모마뎅 응아지라 랑가 가양사 샤컨데 송치부터 옛날엔도자 허리자라 소 응아르제로군 가데 다룽디기 소나 응아지 모마와지 마 데프티가 모치까다이니 휘즈고만 치나라 아타사즈게즈 고노주노크라 용법 레마소탑까지
6: Чечи тевше суёни акнори ачу стартынг чала арыншуга манзыма дин байпайнери ачи хөнчи кэрта яхшиг зун мнган тиучина талу лунда чура саныг жирчунгл екандара арын апчизе тэндэнгнэр стартынг чин мнгура саныг кэн жиржир хкап тэмузга чи тондита хшиг зу цоси сазы гнауни
5: нира нори дэгмянгуну хига хшиг зун мнган сина засаг нокунура хига Арета гонг реса тозиндер. Нора. Царигтан тамби шигзун суртанра. Мир суатени замдын деп жүсү катена. Азо юмбузу юнар.
0: А дурди. Не чечу сим хига. Чечу юмбуг кысгуни не гонрма нянсем буйзго. Не хрену котгы. Аро мэрг кепук кечела. Арта тынг жонжиндер таман жүг мененго. А. Не гонрма де кга. 냔심부등아 어제 찬릭등 텐비군이 양나 아랑송 첸일라더니 아 시속치리 아 미어쩌와더니 아 잔데브조라 아르제피르그피 토근거 아 논그라 아 리수라와라즈기나 촌너 어제 비르그 톤지 톤치리 자지 촌놈샤리 우두 토근거 토몽마인비 소글그브카라 아 마르치르 오마 고아소 촌일시나 촌너 어때 이더나 제니 아 자통디 송주시도 아니니 아랑게 침성아 용구드라 가는 시 덥거 아 탄데다 예랑 이 타바르가스 그런 도끼야
3: 노래다 뭐마 노래디 너무 탐청승이었던 노래다 뭐마 듣고
0: 말고
7: 게르긴 노리시에노 된거고 예크 갑승긍아 어딘 죽디 잠바가 게르긴 노리코 파타라 저거 턴지 마즈 셔총이 아르제 토아잡당스 셔크
1: 알라 다소 얼드나리
2: 올레
8: 엄마 도무스 가이나
2: 올레
8: 도무스 가이나
3: 오다 치레 레마 츠르탄스기치
2: 올레 올레
8: 다스기르 다레 마츠 샤즈기나
7: 다스 올레 다스니모 다 카시 체이 고아라 르글린 셔치 트바진르 다 카니 샬린드기 주티가 다 르그니 바파이나 샤고아르초
2: 올레 올레
3: 엄마 다스
2: 엄마 다스
3: 올레
0: 시수 조르탄다 진충위디 아랑사 저지 알드기 중에고다 다사 제누르데모 의치더니 제금 시소 그라와지기 아 용법 잡고나 아 데이터나 리카티 세치가 잡추레니 무슨

그리빙 고칠 남바 아 롬티 남바 아 정말 대모이나 아 너희가 노르세라 자통 송주부가 아 리시바 허처등 와드긴 아 공천 당연 아 발와드긴 아 너제사 제일 도기 토당인 我小娃曾马拉啊曾什么呢啊早啊自己啊这母亲的人三个结局里在上送去外就得我年轻的七个年龄高于啊下这个应得八字人多贵哟哦得到我七公王版本些些啊没一张啊我小娃你个几个人 로마 집제석 양문아 나 로나 녀슴 로비 나존적인 아 응어파이가 자통 아 산의 거리 아 소재 님을다 버리 안 죽과 투르기 뭐 셈즈가 니불다 산의 제중어리 산디인 죽과 정마 어디지 그 초어그로 건지 고지레 돌이 아 담잡지 뇽마 롱오 접체럭 거르마 아 밤카르니 뇽아라 아 야카라 랑뇽아 아 대춤라우스 뇽아라 아 니나 또브라르제 뇽아 아 미춘자 태뇽아라 아 샘기자 태뇽아 어디 탑시가 근데라 송뇽아 원정 너 요치근데니 너치 구그르마뇽 화심마뇽 산어 지중시대 정스문 종일 흑단송의 주 앵근대 안남영 소영시의 마뇽 네 산으로 지중거 샤와다 근일이니 불리 시룰니 흑색돌이 카시 앵물로 롤이 아 아양극 가만당아 힘을 철미거 삼토거 날 잡신송의 최애지 문제나 장극이 흑지위 파이다 娘娘也没做单的战送啊我讲你去了那单的人们年拍一等啊也没得啊我可爱人的我用拍一等啊人们做啊恰气的给你那个娘们特个啊你去有一个家里中会亲自的这里正是我们中一个 제드가 가르롱 통스마 아 송치 와르가즈 셰고 아 그쳐가 주나 나 동친 당연 지금 임비 자니 아 뜻다 뭐 처가와 오니 아 두금이 그 인근지에 니 맞을 잔즈 그 나 이치라 아즈게 좀 나비 아 과굴자 인 네 니 팀데 아 러브 팀이 샤와드가 좀 마뇽 네 접고 누다 아닌 카르다스그라 다카 로르츠기 아 샤르디가 체크제스던가 리카 나카치 리고노 뜨이 아 뜨다 아 산전 뎀즈게 주라 아 자사 송어치베 주 아 찬르기 땅 템비 시게 속 초중에 주틀리 단지근 제드가 자통더라 자통드나 초어로 고노 안주과 정마 송치베 주 뜨이 내 띠어뜨거다 아랑쇼 다른한 자문다 체력 와르드 아랑리아가 조민 자문다 어즈무르가 와르드 내 아랑니 제쪽가 아랑가 파일라 쓰셔즈가 좀 난도일까 아 통지야 급질이나 나 코나군도 저기 있는 말이 자통 송집가 리라 존킹가 니 청마하군들이 아 자시 예컴 송주에노 아자규르세킨가 알롬튼두라 아 다롱은 주과 요철라가너리 어 의초 청미 아 토미 샘든 마오라 최섬이라 담부르종이 메지그 즈이드기 담비 아르롱 텅섬데 단송시 동지나 모정 자통 말린 즈흥이 대웅라 텅섬근 종콩 말리에 저진어정 아, 니 없이 살 수 없어. 아, 과정체, 과정체.

0: 哦,吞他吞他过,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吞他 진 가라이 뭐인 거 알아?
1: 거라 제제라. 아, 당가를 뒤 손가 알아. 니라 출자 쳐고 그 뒤로. 아.
0: 내가 좋다 카마르기 그게 뭐무라니 말김을 지킬 자리. 어서 대왕더니 야시는 그 흑사지라. 네 야시는 그 정지지. 다크바 종영이 샤르가 도송도 많이 총고만 할 그거 알아. 워스티도 가남가 마코디도 다 된거야. 다크바 종영이 샤르가 도송서 뭐 말 그거 알아. 워스티도 가남가 마코디도 다 넘어지겠는디야. 어서 롱탕 그 사찬더니 다 아고 아는 조카 히친즈그라 사도모장 그 촉든즈고노 다 초마인산 조는 말고
1: 아켈로다 아친아르토 좀 멍송더 나타모드게 있는 말이 나 절등글 리시 빠드기라 아 당연 파이와드기 느리야 아 제도 좀 멍송느리
0: 아 제인지나 제인 제인 저도 파이와드기나 샬가도 뭐 제지기 치토고니제 아로 다크부터 추운선 냔적은 직선 카마 차이다오 그거 알아 어서 대화가 괜찮이야 니녀 자유낙듬 참을 샤꾸는 먼저 아 대령 종통거 대모 청미 나는 니 흙거스에 못 땜지 그 토마이다리 카덕가루르가 종이 카양 몬츠가 종이 덴디다오논들이 어서 대완더라 난 퍼니슈가 손이샤나 정아문자니 다스 쭈운자라스그라 아샤나문자니 하샤이 컨자마즈겐들이 땅이 실물고 컨커스임나오 컨자물고 해칭오나오 카지 야 다친들지까 남바조 세만전지 치즈그라 얼만전지 조즈기지호자
1: 아예 다치를 로충도 초도 존나 아랑아 데비체라 카코과니가 정주 리점제니가 지가 서주다다 아 가치는거 돈치네너 아랑사 저지 얼득시에 허치 돈치까만 지라다 아랑돈 쇼닌 점조너 저지 카시너리 남렁너리 소우다 아랑는 그 셈나 파사 파일이었고 아니 영유도 요고 아 디머슬라 파클 마인드 지금 종류다 아 같이 있는 거 돈신이 있나지 어 디촌이다 어조 파일은 종튼 거 흑신허 건 직든자 너 지금 샘진 담실 자리시 아 돈이 이제 비몬 되시야
2: 야 아로초 녀간부 치가 녀지라 시신 부터만 남겨 요새는고
3: 야야야 참이 남시 남시 야 남시라 남시고 코노레 사랑구빠 골드 톤따라 효자 안제이지 세곡
0: 에야다 덤무즈기나 노래라 공고 좀 말아 어디 여서마 이덩너리 갑다라 이덩너리 하존 지조 갑다오나 다른 니마 망아지기나 요너리 대는 어디 구샤와 왈칠 머이네 조과지
4: 오 조고 조고 떼이 떼이 떼이 떼이 나한테 이제
0: 야 야 노래 대는 내주 원조고 지금이 담무이 갑다 예.
1: 어 야야야 다뜻이 알아. 계속 업잡다 땅아 과진 제고 과진 제고. 야야 다 담무이 또 보고 또 야야야.
5: 간노르 데모. 너촌데 신화산지 큰거산 거 빠진. 쳇다 다 통초 잔지게 오네.
1: 오 샤그 샤그. 어 제롱 다 되니 다 등이 제고 녀려마 자리로.
3: 알아 피안드르 나랑 해도 노르 야야야.
5: 쯤메케. 야 간다. 저 통샤크요크.
1: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냥이비 두고총총초 당디 나총시비 가슬림 챙근능아 조기 드긴젤 티파 가스틸 리그피 스카콩데스부 쳇테고 리시요 알랑이 제슬라 가시오노고 두고총총총마그 스카프토디 십트뉴은라 당디 인제나잉 두고총총체 로카 등 참니 실르즈가 녜무니 쳇테고 리시요 다니 찬총니와 티파 가스틱능아잉 나스템즈그라 시종즈 쳇테고 리시요 다나치 디브진테 나스타마닝고너 동안연구원을 아래칭 그진라 속과망한 연구원을 뒤 한치는 영적고 총총 망아즈크 단 잠릉 하는 그 시동 망아영 따기요카 리 다 강스터 아치 총티스 아랑니 그 치여 로난 도누가 회차 영나 나스템라 시종도 이 토하고는 회차 망아다죠 다시 개친을고 뒤 한치니 뒤는 잠스금 초고 네월드 아랑가 가차글람니 실히고 세피카스인지나영 시그 츠카냠지르 요니 아 단지나 츠카능아영 네월드 당회세진한다 럭실세진한다 뒤 한치니 가칭이월드 히오노가 아 다 회치거리 나타만지나 나의 인성극군이 줄어히다주 특줄히나 다줄 파르파기 년난도니 아 주원가 담진데 영식이 줄어요니 담으즈르라 아리 떠난 지티 참바르기 비스카 쿵거나 나총시피 디텅 젠히텅 델리다땡이 아 영 디텅지땅나 지 디진데 시바가 자통 안도운데 쇼 섬글라카니 긍긍스가 심총이 고니나 긍스가 냠주기 고니나 디스코 희상우 떠너 아리 데랑 지나치 나총시피 젠힝오 쪽거토니 시츠 아 다시 츠 아주 기위츠 시츠 고르즈긴데나 조코총총상마냐 줄리나 참모르 아리 대한신인지나 영 시흑쯤 젠둥 들란드가 땅아치 아 다니나 노르륵 므지사 탐비 랑초지 더모그 시쯤 유과즈 긍진나 총 차퍼가 땅아고 노가 시쯤 유과즈 상만지나냐 줄리 조일 아리 땅아치 아 디설 담진 라 탕디나 총시비가 체크 찬총 동 조기 딩저가 나시 조일

야 년이비 조금 총총조 조능 담비 실현년문디 당연 등조위 등디 나 총시비가 책거 조기 진저근나 식당나르 알랑거 제슬라 가신요노 조금 총총치 하나 차가성이 십든 연구요라 단 년은 잠스금 축원 리시와 가신요나 보자르김거 조기 진저근나 이제나 동거요노가 실현년문들가 예고즈급 정조다 다시가 가치는 건강 천지 아리 대나초 디진텐지나 파마등 길긴 아

0: 어쩌마 레만주야 솔직해지가 디제레
1: 세롱 다모시 얼고준나 마루에 노머까 얼고마 세속고 년다 있느리
2: 얼고마 차티 아니서도 얼고준 차티인 조버섬
0: 야 다롭지 주소너레 어쩌마 레마 윤주리
1: 세롱 다모시 너나 녀주 람트메노가 송나 송나 말이 녀주 람트 우덴적 저사이너리
2: 점질라 드글음 서송실 우덴적 희샤 샘서종

야 형님이 조금 청청소 공내 인지나 지 조기 찍인지 그럴까람 더블젤이 됐더니 조금 청청 미도 초무글랑 누가 실라 나준 소세고노 실라 년문디 아치 년당나래 응 라영아 가신요노그 조금 청청 망아즈그 소니 고즈그 정라요 기르삼그 다나치 순이 디슬 담진이라 조금 청청 어리근전 로마글랑 누가 실라 과튼 세고노 아치 인디싱년 주일 아리 때나 조금 청청 청마기니부터 희고노 아랑가 파마가 과튼 아랑가 기르긴가 과튼 디젠데 초인제나 아로롱친킹가 조고가 과튼 너 망아즈긴지나 지입 제민인가 아 때나 조인제나 니어르터 전란 전란 요주 아젠가 튼히주 전주근데 희체주다다 시가 가친을 능기스 시바 야람스가 근주들라 디젠가치 과튼세고노 데냐나다가 당디 나충시비가 체크 찬충니와 디바가 찍는 앞시가 당디 나스터므라 시중니가 치진연주일

0: 야냥이비 두고 총총초 다다치적 산지능진반된기나 나총시비가 체크 찬총니와 티바가지리 아리 데릉그 티바가지크능아 나치 니똥니엔가로 다 티바가지크 그거 글음더 등딜데등이 당아초 가나스트마시조가노 능기서 마시긴 존탕요노가 두고 총총 망아즈가 다 나스템 시키즈너 다나지 나스템도 처마인지나 영 예꾸즈 젤 예꾸즈 리기다팅이 나총시피 가츠크 티파 가츠크 나스템 근 조크는 업지기오너 아 다친지나 리리진 티파 가츠크 스컬음 더블질한 같은가 흐템 마르치기 님바르고노가 조코 총총도 처마가 셰노가 나스템아 치지 년주일 다나 조코 총총 처마가 영 니월드 년비값스 조코 총총 처마가 나스템 치기식 그그 그 냠기르드 치기 도크 아 그죠 뽀빠 쳔무즈 욕 마르 쳔무즈 따까 능기스 그치 셴노가 담진디 잡도나 나칭이 워드 히고노 구고노가 가네일그랄 합샤 쳔스 그죠크 욕 샤탄 쇼르니 그치 셴노가 나트임드 초랑니킹 요과즈가 중아 디 옌즈실라 히그 디 초타즈 아진이 인진아이가 초코르크브라트 요탕나 나충시피 가츠크 티파 가츠크 스컬음 드브질란드 같은가 나스템 시조가노 그다음 마르치긴 존탕요노 그쪽고 총총 캐초 인진아이 아지 티파 가츠크 스컬마위나 초코리 아리 데랑 인진아치 다 티파 가츠크 스컬음 드브질란드 같은가 넴마일란드 같은가 아 다 나스템만 인고가 시중한 인고가 그쪽고 총총 참마긴 당즈 조브라 아리 다나다 띠릉다 니버르트 공니 포우자르짐그 셰파능진트 니스통 님가로 아치브달릉노가 나스템 터가타싱옌고그리 다나 강군 노르그셰노가 나스템 휘짱크라 리브던세고노 아친디치닌주일 조코 총총 참마그 흐셔뜨뉴고
1: 뭔가 저런 고태도 충가 저런 동우가 도마 근근 노로인 대령 내셔고노가 넉던가 가셔가 정크던 아지어 된제가 아 나나즈가 사차즈가 나르게 마즈고츠 대지어 된요츠 아게 마거지어 덤보 아뇨리 용즈 더니 년치즈가 아 아라게마 아랑고 사마자긴 조고던데 다니 저덤보 소와위땅에 아마 아마랑고 사마자긴 조 최초윤의 유화헤드 최초윤의 연치문이 정케 생초이고 정크나오롱지 제치 아르바 라초 한마리스는 오촌데 데나 치초초고 마라 그거겐 건가즈가 데모노 코즈겐 터그나다 치치에 고흐테니 셴니는 마리 더즈 더즈나 아저 덤보가 아마 초첸 데모 계속다 응초 유네 유화 헨드노 코트긴 더즈 다니 아 라게마 바자즈 드르조라 셴 데모 헤오 송즈 다니 쫑망고라 아 녀즈가 고동동즈 디먼세 더오케 톰보에는라 아라 샤야라초 고시라 아마 튼능아 다오치조록 치리라 다드기요 더지즈 더 내가 저더모가 킹강가즈 그거네가 더지즈 경에 참아 말어 참아 치더모 킹강가즈메 쵸악청크라 더지즈 아크청크 지기송 아멘캉스 가나 지기송 메네라 키첸찬 주체고가 멘즈그니 땅에 통통해 용에 아로샤야르초 구시라 아마튼당아 더지즈 더즈네크라 저든보가 악청거 데모르노 청샤마 마랑샤마 치드모 데모노 꾸즈가 메터지즈 더즈네그라 악청거 양지게소나 고리종사즈가 송에너라 아로 고리종노 왕에 꽝시가 메던타라 청에 꽝라까 셰즈기 존나초 더즈 더네 그리 종로가 야르던즈 다니 아크청가 타치스노 셰 타안 자그달레마 그거 야타 마르타즈기노 마카트나 셰차 종사즈고던즈 다니 그게 뜨거나 송은느라 아로진도 청을 고아 가셰차 수나 죽더즈 다니 젠드까 아크청컨드가 녀즈가 진네 송은느라 지강 냉정노 쿠트가 있느라 던돌리 ngai shecha tu mu tik ta zi zi. Tani ak chang ka pulu ngai. Che tu ji na ma ma tu na ngai ju cha ji yin ta zi zi. Ta zi ngai ka ra jindag ra chig sung ngai. Shecha tu tang zi. Tani ak chang ka shira ji ga ngai ra. Aro shaya ya rab cho go shira ama tu na ngai ta zi zi. Tani zi dham bo ga na che lu kwa shung ra ta chong ka cha ama yin ma ki na ra ta zi zi. Ta zi ngai ka ra ak chang ka lu kwa shung na demu me tang zi. Lu kwa ka ru lu shung zi. Tani zi dham bo ga ta chong ta ama tu na tang zi gandu li go shi tang zi. Tani na yong no ak chang ka yin tang zi. Tani zi dham bo ga ak chang ka yin no chi ki na ka ra kya dang mar dang ane. Zi ka zi chuk si yuwaan zi tang zi. Zi ka zi ong chuk yuwaan zi tang zi. Zi ka zi nyan tu yuwaan zi tang zi. Zi ka zi anyan go yuwaan zi tang zi. Tani zi dham amu di tsu ku lu ga gang ga nang an zi tang zi. Tani ak chang ka ga cha ju ra ma cha sunbu ke nyi tang. Tik nyi tang zi. Tani zhe dhama mu ma xe zhe, tani ta, ya, ta terang dhamo jirno zhe sui ma nyung go zhe ne, ra ge ma sunga go zhu duk tik chi jab tange, harka te chik se na, harka te na pang tang zgo tang zhe, pang tang tiga chi na dung zgo tang zhe, ta ka na njua nye la tang zhe ne, kurga sunga nye tang zhe, tani cha ma ngu ra ge ma tun tang zhe, tarang ne chik te no, Tarang ne chikti no kazanga gu kanjanga zhantum zi. Kanjanga zhag zhag zhag. Tani ta kaga tamand gandu li jige sung no nanga nyatu ra nyangur gu ya jomar jang ane. Tijang zu ta tamba niga tang zhag zhag. Tani ta kaga shayari riga nyung niwi nina ra tina ra lende na chigra me tang zhag. Tani kaute ta zhe dhamma mu ga titsu kulu ga ganga nanga ta zi zhag. Ama ngan dana yo chirinpa nga lung ta zi zhag. Ta zi nika ragyama ga lung tangi tani zhe dhamma mu ga ta zi zhag. A phora achi tsuma akchang ge se tong ta de zi de zi ne ge ra ge ma ge rang ge khali che ge je tsuma che tong no te che go ne ra sem de ge de rang da akchang ge de ge ma ji ne de rang da ra ge ma ge akchang ge ga run ju ji ne go ji ge tong de ni je de ba mo ra nyang ke go ji ge tong de ni go so I pon ton te ge chi a thun ji go a ki chung ko to ni li do ton ge ta ni ke ni so he chi te no a ki chung ko ni li do ton ge ka go hoba na chen gu do ton ge ta ni anang ge ma nge ja cho a ki chung ge sum bo he ni ton to ke me no zu na ta zne ja de ma mo cho de ma so an ra ki je zra ka ku zi cha ra ku to zi ta ni ᱟᱡᱟᱫ

야, 형님이 조금 총총초 공인지나 치 아, 단지나 남크르 살랑나 다운노그 조금 총총 강훈 노르그 정크등 럭크든 세고노나 담다 시했던들 혹시 응아르고 지소인지나 영 못했던 바밥시 다 못했다 나스마 뇨나 나스마 쇼자 지니 제그니 제샤이너고 디당나 당가 소른가 파사 파일 호롱산 룩사나오 누구 죽고 총총 청마 다가 나스템시에는 늘 일흑스게 누시 마르기와라 디챙가 지림츠나 지마가 촌이 영 못했다 나스템 유과 망아즈가 년주이야 슈닝지나 아치 등슨 소모그시에 누구 아 시중 카팅글이 여기 끌렘 바시코노 디냐나 땅아 나총시피 가체근 지티찬바 흐리비 까르쿵가나 시주엘

0: 야 형님이 두고 총총소 공리인지나지 카팅을 리기가 램바시고노 시중대 년당나시 대한치니 정거등 럭거등 그 땀질라 년당스 두고 총총상마기 호수정아 탑다 리 두고 총총시 촌나영 시가 마시지요니 아 나스템 시에나 시가 곰지와 섬 청니 아 대한치니 인지나영 아 나스템 시에 쪼가노 그 두고 총총영 시가 멍지를라 대나 주 티바 가시 그스칼럼니 좀나 참으르 치 땀지 유과스 키라 호라 부 자르기 뭐라
1: 두고 총총 망아즈크 티바 가르치크스칼럼니 쵸 나스템 유과우디르가 데고 하리 다나슈니 치티스 담즈엘라 텅디 나충시피 가츠크 지그티 참바 리비 가르콩가나시 주엘 히르가 가르초신 자위 가르콩 로르가 로그스글리 니리 가르콩 히르저 데모 두위 가르콩 로세저 저충 저위 가르콩
2: 나총아 로렌단세 아르비 가르쿵 조보 총총초 다다 치초 나총시비 에르가 틀림친저 아르비 가르쿵 거 참프르식당 나치 히시 초모르 아 로르거 제르친잔

야냥이비 두고 총총초 아치 디브진더 머간반진아 접그레주 총아샤 종이주 샤이야 접스자주 게르긴당 파마가 칼은 츠츠이주 덕시 개침부 디당나 시바야 접스자고나 네버더치 기츠 영나 시츠근데 히주시 개치 네미기다땡에 치데랑 다시 츠크토니 아강오가스고영나 즈폰그 접치시 츠즈가 고르즈 정마냐 주리주일 듣고 총총 정마 선능 마지 시접된 용고 아리 다나치 헤마일라 크르가 다 자츠그즈도 인조까지 덕칭도 인조일 너 이제나 듣고 총총 정마게잉 쇼니 일란젠 탑크치티고 하즈프르스케즈 고라와 므라 젠땅 나라 흥 칼랍셰땅 수라 쳔 아나라 년주 년주 세르 네 듣고 총총 정마게 고뇽즈 아리 다나치 디릉제나 참바 통통 영나 고루가 통통 던지나 지도 중에 주일 부자 임그 거우치라 난땡그츠다 다른 탕싱도 주이고 즈프르스케 다 즈프르스케 즈고라 워 므라 젠땅 나라 흥 칼라 셰땅 수라 쳔 아나라 년주 년주 세르시 아리 드나다치 리리진 세주이고 드나 아주고 리풍 영나 즈푼디 아 다조르 겜바 게르긴 콩라마 콤부 깡즈기나 디 스케즈 뜻이가 제그 스케즈 디모이나 스케즈 디 탕이나 뜻이가 다나징고 차스시르크 고게 시츠키니가 아워스 영난 고게 챤디 아워타 뜻이가 아리 디한치니 조 므긴디 제게 시츠시케 므글라 쳔진르 아 아주 흑젠즈고 노 토른 거 흑가르치스즈 가르까 뜻이가 나 므글라 젠즈 아 젠송 나 아주 나라인이나 흥 뜻이나 나라 흥 아주 칼라 셸즈 어동라인이나 셸 뜻이가 셴우즈 다 셸즈 셰송즈 티한치니 아주 소처스게 그즈나 쳔즈 아 조금 총총 참마게 니버드이라 종고 쳔즈 아주 아남주 아난 디처스 여거지나 아나 니냐 니엔센스 단 조사사가 그 년주 따라서가 영나 다주가 젠바가 쇼탄라카니 암죽 세군 영나 남죽 세군디 년주 따식 영나 년스 흑세르닌스가 요르땅스 체크 흑세르닌가라가 요르땅스 좀그 전화도 못 시금가 디다나

중국은 알아서 약금이진 초목가다 등벌 진도가 년도근 초콩니 와콩스 니스동 니트글린 초토냠들 시비냠들 먹었던 종들 배제리 냠들 먹었던 종들은 지그레지 소니 점 홍스코르시 저디 장수치민딜 초콩스 소니 초토냠들 고르시브시 안글 배제리 대는 중국은 알아서 약금이진 먹은가 루시위 냠딘 차지능 고지시바인다 먹인 르그등데니 된적은 장출 특주시바등 사케제스디등 단적라 냠더 송 주시에 칠리.

어르시 선진거 리루바 우샤크후거 체응아닌 저바다나 어르시 선진 푸진거 체입제닌 아메리케 선진 트럼프던 카브르 드림을 셰급 차브슬등 신직게 타블라테니 우클랭가나던 특출 셴들이오바 시자르그 시바던 쇼르트킹 이퍼트 어르시 사툰던 랑슈글라 삼루 동기바 난시시 우샤크후거 체응아닌 게 쇼브르 디비 산지르 루플 촌디던 참주르 시돈 아메리카 쇼거리와던 바터 푸진당 트럼프니 지 카브르 드림을 시바던 카브르 동인 디스스기던 카르마 시엔가리 푸진가 카브르 동급 트럼프라 어르스던 우클랭겐 체스위크가 일시그니 츨 냔시시 푸진가 제지르 어르스의 모홍건 탑수고 쇼우니 홍직 시진 요스 우샤크후거 냔실라 시아지르 어르스의 저체 모홍거 저치브 진돈 혼 글라스모후거 치익슴닌 푸진라 냔시시돈 어르스의 모홍거 康斯坦丁 노후카 슈그용니 존진시요정 지후당디 요르블랑거 아자프주름칸지 나진 우클랭거 체스울데 진성와등 타나 나린 자득던지르버 레와시진 요스르 우샤크후거 시아지르 트럼프가 카프르 드림을 제급 니르마라 먹었던게 줄은 참주고 버 건들다데 어르스던 우클랭게 냠닝거 세위 특출시에 틈 초십시지 자득시 트럼프가 쟁의 보냐 위트크후 등 트럼프 증거 목과 그시나 니지 문터드 완듬시에지 마슬 인승거 디스 모스코른 참드시에지레스 우샤크후근 참조시돈 일릉거 니부타니 트럼프가 카프르 동급단돈 아메리카 등 일릉시군이지 조금지티 망지 등 드림을베게바등 난극과 나둔타니 판츠네시군이지 당렌터비 디에랑비 타그추지 지지식이 예쁘레 레와시지 오빠 마슬 사케

0: 야
1: ཁག་བདེན་ཅིག་ཏེ་སམ་ཉིག་སན་དན་རང་ཐང་ཁག་བདེན་ཅིག་ཏེ་སམ་ཉིག་སན་དན་ཅིག་ཁག་བདེན་ཅིག་ཏེ་སམ་ཉིག་རང་ཁསམ་ཐག་ཁལམ་དེ་ཁ་པར་ཡོང་བར་རགས་ཤེ་ཨོ་ཏ་ཁིན་ན་ཅིག་ལ་ཅིག་དེ་མོ་དེ་ན་སམ་དན་ཉིག་གོ་དེ་ཡོ་ནུག་སོ་ནམ་ཡེ་ཁི་གི་སེམ་ཁུང་གི་ཆམ་དུ་སེར་གོ་ནུག་ལེང་དེ་ཅི་སེ་གལ་ལག་ཅིག་ཁར་ཅི་ཨོ་ཆམ་དུ་ལ
0: 땅아 춘조근은 안 지기 주지게지 간지리 지시고 코코라티올 그게 다니나 동네 유환자는 죽나 영아 춘조근은 안 지기등나 추리와진 듣고 지기나 죽고 배초 가서 남지 그 동네스가 리와 지그
1: 나
0: 카르트 남들 그동안 인지가 리와 지금 뭐 난 2년 지기가 아주 타통 강대 칠롱이 가서 난지라 칠랭이 죽고니나
1: 다 카르트 남들 오고 서지르 창크리너리 저 오고 다토스 용 올리고 있던 거 다 그거 좀 넣는 거 요거 그 뭐
0: 에디디
1: 원래 땡이 참돌아 찍었느냐
0: 야 디나니 가정난질아 영 천더니 저부 자신난질 그저 럭치 거고 그냥이 단데 초근 저 같은 거
1: 어야 참돌아 찍었다고 돌든 다시 더 영화 듣느냐
0: 아리 디나 저 과정치행이리 저용 그 차일대 동초 과정 치신이엔 디나 멘트등아 출린 신들라님 버가 세세 디나니 그거디모
1: 야 니스커서 데모
0: 야 왜 두퍼쳐 데모?
1: 오, 데모 누가 창도마 쳐서 끊금구나.
0: 데모인 디나 쪽불 한쪽과 대군가 왔는 텐지 보냐게 다등글 렌센데 절대땅 손음 이키게 샘콩고 찬두세르군가 양데 세즈갈럭치 커지.
1: 오늘 단자 인제랑이 따로 따랑이 통고 콘텐당 필롱 커 자타 나타 서울의 서글음데 카트무스 롱 커 녀커 그 탐자가 탐자도 찍으네모.
0: 아리.
1: 다도 많이 다 고니스코노 다토코 데 스트나가와게 토코 다키 남질탄데 토코 아치 환수 다도 많이 아 마란디 아초 화룽거레 토코 고보 돌지 데초 삼도덕치 다도 많이 단디나 렌친디나 시코노 탄 토코 삼도덕치스카니 다도 많이 다 아 디아츠노랑가야 아동 팀장고도 많이 안주가 그모
0: 아디
1: 어제 다음 차 디커던 더 같은 게 그런 거만 고스톤 거 때리 한 게 냐니 되게 산 되게 인연 지도 거 얌친 듯 지역가 나도 거 딱히 난 데 본 데가 저 통어 거 동천 딱 시가 차지도 제보고 그거에서 뭐 동천데 아가노 와 근데 되게 있다서 난 게 냐니 다 대화 그 시가 하비와 한 번 하더비야 아 다도 뭐니 딱히 다한디 냐스너 아주 또 트리한디 돈인 더 코스트 거한테 추고가
0: 추고너리
1: 어 단자를 지금 중국이나 노비자가 있는 다 도친 비 되게 때문에 다 대화 그 통통 그 전에 월급을 보면 년째 냠접되니 이런 거 대화 그 통치네 있고는 대화 그 지금 지금을 대화 그 자수 전부 있고 놓기 그 뭐 원래 다초 남바든 거든 치 단지 아주 안도 년 생긴 거 뒤쪽 뭐 아무 뭐 그랜 친 던던 바 아 네 아랑토 돌지기 다 단지 아주 안도 년 생긴 거 칼란디 네 산타니라 그 말고지 적게
0: 아데데데
1: 기타는 그 그러니 다 그냥 카프린디 아주 이제 샤마다 친다로 디나티난 디앙이 타주고 뭐
0: 아디
1: 아 나 대화 그 좀 전화 받고 같은 체이스는 이게 다도 많이 있지
0: 나 같은 데이 와서
1: 그래 그 뭐 그거다
0: 응
1: 아 다기와 그 손을 들니 다 저지고 말았다 당이 또 탐증이 진드기 와 그 너무 못한다 뭐 샤프세도 뭐 같은 체이스 저 되게 탐도 딱인데 시켜낸 거
0: 과든 지에 대응 아츠드 츠마가 제이와즈게 누가 체남바가 가스 토는데 영 아츠게 자츠르 쳔부즈그리 체남발은 과든 치스니
1: 과든 치 당이르 치송어 랑가타 유나타 다드다냐니 다 당가 인지나 영 나송

야, 다들 지진한 건 형님이 냠큰 족분한 바. 다시다 최적의 예능 등조선 반대 완능 천지 번역의 다통년 챙긴. 참단이 참미 도지 칠 땡가 낭비 이마 총원부세 얼굴 누가 냉대 냠벌 가사시.

ཁྱི ཕྱད མི ཡོད མ རེད ཁྱི མི ཡོད མ རེད ཁྱི མི ཡོད མ རེད ཁྱི མི ཡོད མ རེད ཁྱི མི ཡོད མ རེད ཁྱི མི ཡོད མ རེད ཁྱི མི ཡོད མ རེད ཁྱི མི ཡོད མ རེད ཁྱི མི ཡོད མ རེད ཁྱི མི ཡོད མ རེད ཁྱི མི ཡོད མ རེད ཁྱི མི ཡོད མ རེད ཁྱི མི ཡོད མ རེད ཁྱི མི ཡོད མ རེད ཁྱི མི ཡོད མ རེད ཁྱི མི ཡོད མ རེད ཁྱི མི ཡོད མ རེད ཁྱི མི ཡོད མ རེད ཁྱི མི ཡོད མ རེད ཁྱི མི ཡོད མ རེད ཁྱི མི ཡོ
야, 쪽분아 봐. 공리 아크키시 군우가 가차 대응 참마가 구요라. 디나 가차 통통 일리지시 지나 사그 디슬 찌그런 거 디슬인데 랭그 네 와는 진짜 보냐가 렌센데 하천 거 통거서 이렇게 참마가 통하지 마가 렌센은 아영 가차 뇽뇽실이 판스나 럭지 거주스 오이죠 하천 거 가치가 야 쪽분아 봐 디나 참더니 참미 알마 렌치나 로마가 성라리 라무세르군우가 세르긴데 센시낭죠

0: 알아, 렌체.
1: 아마 아까도 들리지 뭐.
0: 아니, 그건 장성 만큼 내 원래 그토가 돈나라다. 나 댓글도 요라 마성아 체크 사건 나와요, 야.
1: 아마 아마 다 소소소. 원래 주 랩콘 장성 만큼 나부터 니야 구야. 다 참아서리야?
0: 아, 랩콘 장성 만큼 다 사가지 지그라다 오나자. 너 간고니가라 대치 송었다. 찍찍찍 하타야. 너 간모 송글 덕대나 캐니 얻득찍은 요거노 초목사세 그 초치. 치티라. 다 머게 크르모 템케니 마람 밥트 노르크.
1: 아마 아마 아마 댕기 에. 지 아니게나 무즈 찌가 송족기.
0: 머게가니가 이거 참아서건데 땅이 힘들다.
1: 아마게 무마즈니나. 나 닐라나 아마 맹크나지 치즈이다나다 다르츠칼로 송노리야. 아까.
0: 오이.
1: 나 맹크한테 니나다 닐리 맹치구나 축구진이 구어모. 지나 리콘 사자기 때문에 나는 좀 화롱 사자기 때 나다 부산 주지 말이 봐.
0: 저 그거 나. 난 골룩 거라모. 난 나쪽으로 너나 계속 화롱 거라오. 초로 거라오. 장송 만큼이다 샹친 용기 냠리 만지구나 적고야. 만은 다까지 맥. 나 가무랑 아니가 너네 덴톡 찍거랑 하다네다. 아랑기다 골모스톤스가라 구마르구타야.
1: 아마 다 쳐숨기 다 쳐숨기. 당 니라 능가다나 언사마스리 다시 죽으지리. 네.
0: 야다 춘 요나 마송공아 카퍼즈가다 땅땅지나 하고 나바마리 냐테랴 템메톰 요크
1: 아마 다마즈모 니리
0: 망가모
1: 아마 나나체 맹킹그나 카퍼즈스
0: 왔다다데히 야치 치고 트거 댄슨
1: 아
0: 젤든 거트
1: 아
0: 든든 데야
2: 깡르 콰클 나나 장송 만듬 린저 바그널 숑나
3: 张松满冷张日永康成那张松满冷亚竹不能把地那层的你从没了嘛竹笔个文木才能从木才而过路啊两代三岁能说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비게 남바던 남준 냠주 냠득시 비게 소토 남바던 예멘 든체 하마 예멘 니트 소쟁이 소쟁 그 좋아서 샘스 던디스 몽부 프로 아니야 탑바니 같은 치시바임
1: 아리디디 아리 같은 체디나 다 저런 게 손지나 토르지 근데 시경나 톰정 그 톱총 등 맘정 등 더니 톰정 라스 관다니 탈신 송즈 탈신 송나영 마음바 다른 건지나 그렇게 톱친 그 니저런 바던 영나 심지그런 밤 범름 라스 관다 뭐 그렇게 다른 건지나 다 마음과 그 톰정 그 샤완도 다른 건지 좀에 그 디젠 그 저런 게 손지나 다음으로는 이 로마즈기 노그 샘크다 마우라다 등 문테다 그런 거 톱정란디 바빠이 마음바 인지나 쳇고 등 영나라는 그 머리기당 연나 코리 연나라는 그 참상대 코노고 만나 랍신즈긴 저주긴이 텐데 바바이 주다 하정 그가 챔보리 디난 지기다 아 저런 건 선지나라 영 달로근 너무 그거 패트숑 이 점리리 블랑 아 더닌지나 데랑 글렌슨 디는 아 시기는 그 소중한 데 그때 생각 전에 줄렌슨 디 잔데 당내 있는 그냥 딱 바니 과든 시시와당 더니 마음 와준 선지나라 주 회로그라 소중 그 람칸데 갈리 영비 자히 몬던 신인고
0: 오 야야 어떻게
1: 야 아니급 데모
0: 야
1: 야 데모 데이터 번호 바꾸는지 니톤이 틀로그 토르지크 춘다니 패터숑이 점리 톰큰 마토르나 좀케 테넨 좀 체르머그 톰장 땅 오그 니톤이 예슴로그 텐진진 자그 다로그 토슴 다신 로마 녀석 냠슨 나즈고이지 이르길마 아 카브르 길름 데다 시다 땅이 아 다다로그 토르지 그 촌더니 점디 판섬 속과 들린 탑송노 아 딩이 타다 디겐타 소브중 간자리 이니나 그런 게 손지나 다르그 다기르긴 난자 하마인 난자 너 상마 그러고 람다 간자리 탐니나 너 중에 타니 코니 소브트고 갑다즈가 망포리 이너리 대단아 이제 렌팅 호마르그는 내려 셴용아 너무 그거 호마즈가 점디 판섬 초바영나 너무 그 패트숑이 점디도 톱송나 니 허나 코랑니라 조이다등에 코랑니라 야프주르 셴큰 로그람다 셴큰 그 길긴등 참등남바즈 그 담질 망아즈기 요너 디젠그치 대랑글린 쯩디는 아영 코 길긴 zindag namla tseranglag tera gichi kilima danshi iyo dina gen namla tseranglaga kapar gargin dhrelayang di jing kurang gichi dalhobjung g nambayin nanda yangna kirga jimri indag ngay tandani girgin namla tseranglaga yang jandag gaya tongtong zgil ya girgin namla tserang cho demu yina
0: Oh,
1: demo demo gergen tomur gergen ge shawaranda ge tesang ge thoni ngachu linsen de ge chandra danglani yengi sa ta tong ge kelam de phemnari

0: 그놈이라 멤버들 그 랑진 정우인 거고
1: 뎅가
0: 김천스가 하나 멤버가 된다 용도가 이제 처음에 받쳐 왔겠다 내 딩엘이 그게 있었고는 냠특근이 있었다는 거 냠특근이 들었다
1: 뎅가
0: 역시 랑진 정우인 것도 괜찮은데 당이 그런 게 시카도 보다 멤버가 쓰는 네가 리딩도 군데라 같은 감그 들었고 오 멤버가 챌린도 군든 던트피라 문제식이 운도 군데 선바무이
1: 네리
0: 저아무 다 로트 용스 양팀치 촌빌 호로 타마그 리데 심치 임바 망지가 땅니 다 합사가 니람 베파 침부시 데 땅니 마우아나 파마통 머리라 팬토너가 너는 전통전 뜻뜻된 게라가 아리와라 만든 세계요
1: 사실들 나데데데 과든 체그기 디나데는 걸엔 센디는 같이 맞춘 거 좀 뒤에서 그런다 그 커선바 너 거기 달리 다 제는 걸 호마도 그냥 저 잠든 손이 달로빈이 돈이 들고 돌지 그 준다니 퍼트숑비 좀 뒤 아 톰논다 죽은다 그 인지나다 그쵸 지 너가 지금 그걸 호중의 노라양나 지난바가 로람다의 노그 다 잡주르진 안다양난 디 담진다 조대는 걸 인천디나니 지금 갑다리 지난바가 니쇼고지 갑다가 망포리에 능성 과정 제길긴디나 다 체른 그 지 잡주자양나 체른 그 재성이 너무 그 패트숑의 소쪽리 그쵸 다 쳐서 같은 데라 재성이 논다라 다 그런 그 소쪽 향증 디향식 양증 당타니 인지나 그런 게 참덕 양나 너 담지 그 차베니 길긴나 과천 최신인
0: 대단아
1: 대단아 다 마음 반 전진하라 양 그런 거 길긴 다 고나 샤고 노는 그 그지 고열고 있나 마음와 그 남칸등 할리 양위 자히 몬든셔 대난 지금 다른 길긴 그 샤와 그 대성 그 전이 양 지금 줄린 선디니 장자 당리 린선디노니 갑다리 논달라 양 탁바니 과진 최신인
0: 오 야야야
1: 야 길긴 대안에 급대모
0: 야야야 대모
1: 야 자히 대락
0: 야 자히 대락

0: 통치 강막을 또 흐치 들었다니. 판청거 언덕 논이 됐나? 단도 본 들어와서 또 본대이나 하는 시오 그때는 나른 게 있잖아요. 김동빈 비차니스 분으로 다 그 엔지니어 디진트 다 수군도 목숨이지나 다 소소르나 죽고 갑다나 죽고 너무 이미 나 동무 엔지나 다 소중 세퍼스 군도 군데 아랑 똑고 아랑진 요구와 다 소중 군데 아랑 똑고 아랑진 요구 그런 없다치
1: 아리
0: 단지 땡땡 그 샤와 긍비 듬나라 톰르 데라 가능 정말 아랑 똑고 요구
1: 된가
0: 다 땡그 소수고 정도 따나리나 소중다 다 군구지마 아랑 똑고 아덴지나 다 소중 라람트 두비 망즈 인즈기 피셔고
1: 뭐 아리
0: 데이트마타 니야티 짐테 쿠라 소중 제반 똑군데 비장게 쳔는노 데도군데 아랑이 끝이 그것도 아랑 똑고 드시 된구노 그 가지나 지금 똑고도 재미키 멘트 키 짐테 소소도미 데도군데 찌끄찬이라 아니 그 참이 인지나 다 진도 그 회자 아주 똑똑이 가진 것이
1: 네디
0: 회로나 추구 다 회로지나 미르크 페지가 다 텐키 예즈나라 추구 단 다블은 한국 자 크나 추구 물 긍식라 페지엔 로고토마 다 회로땅 관제 토메가
1: 딩가
0: 데이터 다 소메가 다 히르크 츠츠도고도 공팔아야 요구나 디엔치크다 릉그 문너크 칸디 공부도 랭구나 그이나라다 소일록도 한데 투메이크 디튼 그야 디 짐띠나 콜라 아츠군으로 후이자 아빠다 후이자 근데 너무 아주 비엔치크다 후이자 해든 아다주 뜻도 디스군이 리와라 소수 잠이스군이
1: 예리
0: 아무도 나한테 한 지가 선거 통해인지나 다음 소중스군데 차지했던 차지요니 비엔치크다 최고군으로 디츠 단진 그 대신도 조금도 땡기 도선 조금도 자. 다 샤와 강실이나라 다도 그때 세딩가 이거 좀 차지 잡고 그거리. 샤와 강실이 전에 어디다 차지 그때 했던 거다. 아 디진트 소중다 차지 그때 했던 거다. 그리고 좀 기긴가 고기 누구 샤와나 죽고 장지가 뒤따 또 그 용접시 그 누구 뜻음이 리오 메모트니. 차지요 파탄 그리고 좀 나다. 그게 아무리요 봐. 뒤쪽 단진 지키는 거 도마시 인체 나고 누구나 노토스 간지나다. 실내 뜻은 좀 봐진다다. 비즈 렌트 비치니던 자리다 그게 소소도 기다미야.
1: 네리. 네리리리. 리가나 고니 자랑거다 참당드게 농이 텐다니 디긴 거랑 그 샤이데 치기 로소 당니나 너쇼 섬더모즈가 과리 갑다에 기억되나 고니 아 너그 로토라이나 게긴 남바니기 갑다에 고노 고름 쳐내라 디긴터 그거 다 점지즈가 너모즈는 탐논다 그 잡룩나 다 게긴 땅 참덕 그 잡주다람다 바춘다 속과가 담질몽 뿌리 요너리 뜻을 고 디겐 그 자랑한 손진나라 디긴더랑 그 샤인데 갑다에 로소 근데 요거에 누구 챙거 다선 그 점진다 다워즈 눈 탑송을 이도난디 다시 아이엔 손진다 뭐 그 점진이 눈에 요 근데 그렇게 소짜가는 그 소중 그 남자 중에 타는 게 이런 거나 갑다리 얘기요 이는디 샤이존 손진아 디 청거 소중 그 남자 주 참어지긴 난다 중에 타니 갑다스가 통통리나
0: 뭔가 그 진든 그 참게 있나 다고 누드나 저거 띠진 거다 잔지나 죽어야 그는 그 가운데 그 있는 거였어 그래 아주 가빠졌던 양마 냥친던 양마 리츠고 소라 고쿠이 미드가다 소중 좀 봐이죠
1: 여리
0: 다 담비 송진 거다 괜찮다 연된 말 있으면 비 있으면 도서 세수도 뭐 요거 같은 거 콜라 챙기는 거야 나기요 소중 죽은데 좀 받치지 안데도 콜디트마 가신 비유 그뭐 시터 예 지금 전에 인자다 수능에 수급 티크즈나 좋고 공농가 뒤쪽도 공부 외절이 영어 회자라도 로그인 남진 공부도 회자 됐다고 하신 그 가서 회자 남은 것도 그 팀이 로그인 데이터 절 데이터다 남도나 놀지던 카다시 주도도 그대야가 디한치가다 혼도 지나 젠바가 통이나 기기나 바가 고비무다 리샤스고나 타도다 디츠따라 용접셰 바다 디한치가다 소중 여러분 겐크르치트 마스마스 고노라 여러분 그 소어 그차 치트 민진 신이 아랑 똑비 아 섬친 소수 리샤 디따따 다 용접셰 바 그것부터 시가 마치죠 다 지금정라 그 수이도 그것도 수면 받다 지금은 지죠 디한치가다 디진 또

0: 아마가 용제 호목가 단돈 시진핑가 먹고 도든다 동위 공파 소중 등 럭터 당습 세계라 차슬 덕터 종들 인틀은 사펀 세바 등 등기야 먹고란 타직도 고틀 세비 사위람득 사튼다 동와 사르지 트게진의 진진 등 먹고 도든다 동위 망저 사튼다 등데 아랑지제 먹고라 챗대요비 차스제 겐츠 남양 송진 세기 주세 시진핑가 난지 단돈 차슬라 데니 마홍즈 바당 쥐지라 데니 마홍 도브든다 동와 찬슬라 데니 마홍 도브든다 동와 쥐메 데니 마홍 도브든다 동와 첨더 마홍 쫑버 쫑용니 근들 당데 제송 당 마홍 당럽 젠라 비튼 토비 근들 동기라 아마근즈기 로지 반트버 먹은 디터 원지르시니 마마 마홍 잠릉거 마홍 스테티 긍죽기 인즈신세기 고목티 나지스 단돈 주셰 시진핑가 송실 개친라 난등기 로중 등 럭트르시니 제송 등 머홍 등럽 젠제 고음섬 그조비 타지 고직 타직데 럭트르시데 머그튼제 중릭 등 머홍거 잔직 남바 머그튼 만나 고운촌 그지치지 등럽 젠 등지와 제임죽서 동화 등 저흑직 젠제 야큼 타지 말럭 등 니바 사튼 등 톤득 동기라 니히위기 제송 등 머홍 등럽 젠제 남바 사르와 진칠 메프르토기
1: 雄尼相亲能克家三日过了三日，大等比七不认年呢。中国参这个吃错人的个托不错，当日咱们那个吃错人的个千里爱用谈坑啊，五年呢，落日就可以啊，若能存得等啊。你是同年这个的多错，从文相亲，十能中七的错。大同街若能存得呢，中共从文相亲爱用谈坑啊，等个托不及，总跟克话是一把等啊。还用三里苏苏的用位，切克把等啊，克个不加是个，南昆的十能等准备。
2: 接下来，这一段呢，改成了明年，俺着重那么些。俺着重从的干部是，从事的切克巴登啊，克恒些，接触出这习近平级，中国共产党啊，五年内，罗家党啊，俺可不是点着这边，措施哪党啊，哪位，从事改进级部共同，托不中党啊，乐得当时不是。村民们这几天呢，接触出这习近平级，从事改进的，罗家党大把前边当的，更值得。罗家党大大，中间级，这次刚了西游江。
1: 第三个当堂边接触了那个节，先不及当时的动物，是咋为认真啥当？该去了说的呢，困顿西药了。觉得那当时就干不是，中共光是装这个让熊熊啊，用谈坑啊，登个头不扎当，中共中央登个头不扎，中共中央啊是说的这个不，中国慢慢头不起呢。上海接触参这个人啊，山东头不起是说李孔的用为切克巴当啊，克恒至少给这位人真正接这段栏目的，我们吃起比人学怕了。 若能从的错别认得的，沿路啊，粮食啊，你地区的便利，当日马车上那个的，伢们人当，米个的，稀里个南巴三巴当，咱们那个接触上那个当啊，啊，原来是等个便宜三巴西边，啊，觉得那是做钱不，你啷个的？朝鲜国民啊，你三路地里当啊，若能西巴当啊，从小起航起啊，容易接，甚至开学当，送这些的，甚至个政治啥的，伢们就西巴当啊。
2: 觉得那是我钱包你等，这把有笔，说狠啊，那顿谈呢，三路怎么得行呢？这为了什么这个恰空间，等着了你吃等，别的卡说，哪里有啥味儿子？从西个切克巴南边，真正给单端，大同街村的呢，千里爱用三坑子个呢，路入就可别人个，而个用啊，变成了十镇西巴西人了。他们么三边等啊，三个等谈边，这错了那个街，而个别用这个三十多了，跟得了你等等话是个讲硬币。
0: 让人家参与这个巴当，这错参与个大举动巴当啊！当日不讲这个成了，想不到学吃了，我落不着点多不很合理，刚忙动摇了。你看那把，兄弟让你来控个三个吧，十个路灯，花灯家，你们的多少级，一亩家，多少级难记了？谁没琢磨几级？不然让你过被三级了。刚才总个监控级，三顿单送给，配置间安全难门可是巴当级。 刚才的多少不能给接，我个住了一拉，单不如总的。从我们站这接，接看送修门头了，那个接的灯，接给他们个人就能送修吧，动这个那个真。啊，用看了可以个接用，这个我们站这了，生产出去，下娃做个容易，而且那个像粗灯啊，杂技啦，这几个送修些的，没等俺让兄看，抢灯伢那节，俺们是个硬给这不是有。
3: 刚才中国人兄同工等，那个历史上同居的主人呢，很多都是几个不晓得的。他大陆人呢，人家就刚才中国，总统当总司长个，那出问题呢，那个马英九呢，我们从新疆的这个谈判的，那个啥么东西个，加不加那个，他还能。 동우 이제 나 전 조언을 하던 초대 이미 너무 좋지.

0: 야, 리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따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이 옛나 정메고
1: 대친나세라
2: 대친나세라
3: 야 안다지 그 그모 할한지

0: 라든 찬진 남게 상큰한 바 디다르땡 남바시 잠진 농진반다이나 소프트맨 정도는 팅킹 워크홀은 팅 참지 공기 상치 용제 대신 세리 라진 단들 거버 거와가 젠딩 나나 니와가 일르니
1: 디 토니 랭키 인난 단시 온도 주제바 얼마 샘플 등 얼마 갑성 소니가를 상미 갑선으로

알아예 공업샤 알리조 공업설렁대가 타구 알랑 앞서다 앞자조 공업제요 타구 알아예 나타 능조 유니용어리구 알랑이르고 자지조 진입샬아요구 알아예 측은그르마조 고르킹어드가 요구 알아예 샤다 마야 알랑그불 타구 Alangar marga undi lam ni tga tagu Alaye tsegib sha li zo tsegib kumantana

알라에 사마쇼고 이끄 응오는 바고 아살라오고 치캉오메소쩌이는 나에고 아살라오고 알라초르톨키찬어 고미에블르타고 아살라오고 예카초쩌니끄

아사라라오고 예나르게브자자지냐나보고 아사라라오고 초냐나마냐나미나르고 아사라라오고 치티쇼네케드나트고 아사라라오고 예나르세르고

하나가 청어영은 내가 하루에 하룽이고 그래고 에러가 싫었으면 자요 야지 하루에 자응하고 에러가 자치는 돈으로 야지 하루 조경은 유매고 에러가 싫어 야지 하루에 소등 쓸어 에러가 터크르자모 야지 하루가 올라가고 에러가 남소티네요 야지 하루가 샤레고 에러가 초스마요 야지 하루들자 뜨가고 에러가 차츠모트모 야지 하루 주소등 하고 에르관절은 아무쪼고 야지 하루가 시트는 가고 에르관등 신나르고로 야지 하루에 마응을 세고 에르관로 시탈어요 야지 하루 주측은 야매 에러가 샘트네 줘요 야지 하루는 너는 니케고 에러가 와치는 떵어로

0: 中央民望关切农村裂空仪，中央民望关切农村裂空仪，他的你三九零两家列阵数据推测仪。
1: 세계랜지 공감상 샴라 선교로 냠다리 전수주인 탱디 선교로 기난된조원이
2: 시진핑기 시림래 전주단 골키 남시의 뒤지치바 비준 제배 제배 골타
1: 럽진지 양남시블레 미망 띠와르 진비에 공백이 삼루 균형 체대 망주 팬디 균두 치루 동화 시바 수주 고로
2: 지제 수지 시진핑기 중국 공제당 5년에 롱오자다 조명아 코르화를 땜제 수회 초친토 난회 송시에 개진了 망용기 최토 렌자 상부총회 고로
1: 원해줄에 사용추 기남도 쇼르베 미장 숨동 숨기 십주 신이 신비 고르소인
2: 샴나팅디 선주르기 낭튼 십주 남산로나
1: 디거 리군의 비비니츠 중국 중앙 당기로 규다 천대이 제 심주칸기 중지 제배 시림기 레톤 주당 고르기 시진핑기 남시의 뒤지 시비 테테 니제라 중앙 천대 익지 비준 칸기 비준 체대 개용수 준비 체바리 시림리 당기 시용기 멍시다 돕쇼기 중공 인라 레톤 타다기 강바 족서 양인 산내수 차례 나와 증암 양나 중앙도 차례 낭지 있는 양자 로든 시진핑기 토학도 바르숨도 시림나 통진다 시림나 토구로 시림도 섭슈 시림나 갸벼르지에 나한테 시림나 덤진다 멍시 땡규태 포기 취시다 저와 땡동기 텁주수 지교 타용 체대 리베슝로기 퉁인다 락랭기 진단 땡배 시림기 레든 죽다 럽드진바 취십 체대 초비유 시진핑기 시림기 레가 체단나 미기난 외 남시에 개진 럽드진바니 시경 링와다 낭둔 표송 초바 공둔 띵서바제 인신 시림리 지식 인바다 제다라 시림투 섭쇼 체괴바 제다라 시림나 샴디 쇼괴바소 리베 슝로다 락랭기 내둔 개진라 체리다 튠베고네 랜드 나와타 시림 내둔기 춘이른 신경 문제 띵서도 당외 시림 덤진 친부 체비 촉대 문세 퇴부 죽바다 양답의 시중 체대기 따와 죽바다 락랭 따르와 퇴랩서비 땅기 망조 람조토 야부르 껴바 미마만조기 톱조의 기조로 디조르지 삼지브라 치로 동와 중국남배 팅럽지엔라 류케슈다 딩섭슈 균진슈제기 톱슈제 중공 덴바라 교바 퉁닝케침부 덴유 남시의 뒤뒤티 치둔굴의 이와다 균돔 남시의 동부 니게 제주 캡둔유바티다 로든 시진핑기 칙동국제 제주 캡숨류 다와 시번이 니동이슈 저주류 다와 시비에 바르기 니슈다 송시 중이 주변 천국 주변소 천대 익지 개진 게다 급줄 하점래 뒤유 대낭기 남시의 카징니 용자토 진비 치딩 통마 이마리
2: 디글레쿠네 비웨네 추 지제수지 시진핑키 중국남배 팅접젠 운조 용화라 망소니 개치주인 당타 시중기 레드윤 타다니 망소남 알레 대신기배 초와 개톱지 희시대나휴 当个所见足迹把措存陆队习近平起苏西南回党中央起民望电话的金别批解给公布云琼谈托的牌松图民望森南起内部托学术教法民望给极度电别措话的将别人民别特别密切度计划就是批解给中正二位忙我谈俺来长下给公天民望用了偏把托把的固地当话 对某出局了二位我社特别我为人心体批评团局了国际党外界前的民望给托不出了谈接出了得出了解军权没法的切入中外进行于你都中年略党外局级别在中央人三度党团群会各局级别中央测试局级军略欧元南中心科会天门点不接出民望操盘前面从今先把的配合不是
3: 군기토나친부치배투디르지게수지시진핑키미망기지도된배소와르장배리문이안추배톱기믹세힌미유기디기유체가제예줄리딘네서준차크안추겐지니당용탄제용미르카키미망라툰지탄니지첸텐무투삼로르징주동화탄율주고이균교체파지소기툰기누수균체메바르징주탄콩배동화 망소기툰기탄소외강에타주후다제체디로덴규밍아투모추규르키럼부터규규시응지덴뱅앙송유바시 미망기초와대신기바용화체규니계급기툰진힌 당기초진주기바초춘 지게수지시진핑키 망소탄미망라지와창난신산에카도도심나와함야나총도개친조조나와강인송
2: 망소 남 대신 기배 초와 기토바 체균이 더더 발송투 공개 투구로 나서힌 你都做什么了？大娃就去办了。湖南湘西花园村18栋重组的都是能够。记者书记说，那批安全的铁都是他们的东南区。习近平说，俺村安全的铁圈了，他们进去个，不去全部装没中了，他对全部没拆铁大家，电梯全部中。那天看西藏啊，住不他，我托电视，雨破不断断拍，日一组不提，那批安全的铁拆过系统区。 记者书记昨天开学时送18栋重组雨破不断断电重新预告他，苗栗的村主天天地主所天天屯来改善七八台阶，严重阻断了路，安全突破穷区。他在18栋重组，他过去重组他娘土重新他给些冷不脱推门脱决心去。18栋给苗栗村主人力屯来参与公司跟规划成果讨喜。
3: 那些困难的电台，俺村村主老在军政七八马赛，人力困难难，团结前排，村主团结提大，越过了团结谈，人力杀对团结所丢了前排，永不满足轻松写送一把谁。安全局到了去，麦特布来接个通气，这个书记公我们突然总写不谈，公我们提难说吧，公我们得规矩难我谈，人不按书记安全了，他们进七八谈，当用的空我仓买，搞到了麦特布来接个邻居的规矩单一把谁。 你懂你说这。

0: 中国共产党五年内罗家坦巴克罗夫突击开进的人，让解救宇宙高度的目标全部被军事部队中国共产党五年内罗家坦巴克罗夫突击开进的人，让解救宇宙高度的目标了，全用的解救突击革命啊，挑战难与不实。 미지가류미룡세배교용주진해망용튜무수교를规定动画体恐怕颠簸波特别拍了场听见迷茫기日本康切巴特的九十九届连载铁达的切规别俺来拉别过年교용的九十九定色动画拍了第二十八日迷茫电话的进球他用切别人堂去端说托的拍了松土给我新品列修尼망催早晚银了恐别给梦西亚银 Talo, Yeyongye Chongjira Tha Chongdiya Thu Sadu Lesu Chepe Ngunpa Mekbe Ni Mitri Chekdo Nige Yen Yin. Talo Dawa Thangpo Ne Dawa Ngabe Para Rangyeke Lesu Namba Ji Chane Denpo Yin. Misho Tungkun Tha Jiso Gensung Bu Bujang Wang Xiaoping Ki. Nganchu Chua Keng Ji Te Ki Lesu Ki Mingwebe Dupsu Ngokdun Dingsab Chepa Tha Sirim Ki Lesu Parkam Gyaki Dongwa Tha. Nge Zueba Lona Gente La Mekbe Zenu Socho Namjang Ka Jikbe Hwa.
1: 新不列米列秀特朗加基动画刚刚月别驱诉了列秀接受九十三天控制列秀电部突破他拥抱跑火的若让接起进行协送去不行。那一道话他面具写不尼盲错期切图古的切续切别盲催那句拆细行。明儿的借用书面具吹电前把吹家的巨辣从今儿他从四度去预备他从今儿的结局消息期擦坦白从今儿的面具操备催电来团别话。
0: 总统冲起了口界移动下去擦坦白总共的面具几段马拉就行于秦岭凶杀的那边陕西锦旗上路冲起了上南总体日归途蓝塔人产的局局了推销了周边干年时期三年体克面具天空及局了车轨车的总共起查完年之期及局了各种车轨局了冲起不是上南总给面具面天可以主力巡爬苏巡服役 总统拍打人学的相中铁的接力加拉鱼他在出租期给牛肉库浪汤及牛肉库浪汤及牛肉库浪汤及牛肉库浪汤及牛肉库浪汤及牛肉库浪汤及牛肉库浪汤及牛肉库浪汤及牛肉库浪汤及牛肉库浪汤及牛肉库浪汤及牛肉库浪汤及牛肉库浪汤及牛肉库浪汤及牛肉库浪汤及牛肉库浪汤及牛肉库浪汤及牛肉库浪汤及牛肉库浪汤及牛肉库浪汤及牛肉库浪汤及牛肉库浪汤及牛肉库浪汤及牛肉库浪汤及牛肉库浪汤及牛肉库浪汤及牛肉库浪汤及牛肉库浪汤及牛肉库浪汤及牛肉库浪汤及牛肉库浪汤及牛肉库浪汤及牛肉库浪汤及牛肉库浪汤及牛肉库浪汤及牛肉库浪
1: lopsui ma la, jisu gensu ma la jie zu xin xu. Lopsui kyopu na, mengxie lopsui kyopde tup zi ta, gag zi dun chang cang ma yunbob tu zheng ye kub ki chanyum tu zi du li yu ba shi. Lopsui bui bu zhang huai xin peng ki, dang an zhung yang ki, lopsui ge kub top xin zu dun ki, cha gui zan ne kyopda che ba ta, lopsui ma la ki, lopsum ki cha ju che si la lin da gu zu di, nga ji su, gyur ju qin po ka chu bi hui, lopsui ge kub top xin zu dun ki, kum tu dian bu xik bui yu ji ju ba shi. 民望电话的金币空白期空白军权七八坛比如空白区盲区电子七十东华推梦区距离给人不同书面军权七块龙安镇给七块军额别三年南民望给初为部车军权没法的托了东区提编就了基础空白东华密切作为车速下不坛套路给用给鸡蛋给鸡白文件东区区落实他基础跟送雷秀
2: 习近平起，同美三军密集不谈，跟着伊拉点不容易。两军就轮不三百多军人，空城当起，国旗牌继续进入恰下，母体空白当地，俺村芒草南俺二位几度点牌，错话了日头把切过些送一把些。第个来过年别问人村，当大的扛度有呢？这个啦，马大的有，当个结束长呢，给个同意人。直接说起习近平起，中国空战党五年呢，龙我家的居民俺考虑过了，顶着学位促进团党委松懈开进了，马用的车都连接清不清有。 甲级别马村真极度，罗店局的命啊，当给民们没崩了，对面国际解决他用的，他的派出所当给干了年薪，当给结束掌握的，没崩组别早晚的，没崩多起的动员勒索，电送去吧，没这马甲给跟着做不的，连队做不的，谈不如明白，没做了给女别女不也不穷的了去吧。 Bögü çeçe yong tubada, yongna tıp tuba, tımna nibardu gewe makşada bongde topdenşik züngü tamca denbu çöktü yinşi denyü. Zhuxi Xi Jinping ki, gyanglam sarabay to nibadu, türüp sarabay dangi mıkbong topçir donwaya gongba çoğ yongne la darda, türüp sarabay makdun tıpcu çeço la dara, dangi mimang mıkbong la dömey gudri çeço tanyongce çeydi, loden gürmi nga, zhunggü keçü denbe mıkbong topçir donwaya lımbü to gyö gyöşi denanyü. Ma yong gi bima chu Xi Jinping gi mokpung top chhar dong ve gong ba lob jong da la da ra ding sup che ba da chep si shun da ra gyun du nga ding sup du dong wa dang gi mokpung la de mi gu ri chi be zo we lam lu den du dong wa sar ji che gyun gyun zin da mokpung top che dong ve meng si den du dan de rang ma gi mix se chep si sang ja nam ya gyun jong che ju yin xi jue yu ge yong gi phu jong khung den dang yun me shu pun de mokpung kha ge me he xian da yi 윤윤의 주시 시진핑기 송시에 진는 년배지 나랑라 심규체미 탭중 매슈분대 먹봉니 땅루양기 태가라 춘진다 교주치배 텁주지 돕쇼식 인백윤의 땅라 학삼남다 제주니 현기징우 인받다 도더 바르숨기 교미배 첩세기정시인 탈루니 텁주 푸띠 봉디 주디 로초주 코르베 로인신 드럽서베 미슈 푼디 베마 인백원에 만주 학삼남다테 응유수 직제 직주다 종다르기 랭게르레나 튼규 렉바라 체규바다 나랑기 푸디 꾸주 치바다 나랑네 땅기 꾸돔라 타직도 년규 인시주유 까마 쪽베 마 제주베 류쇼 가기메 하우풍키 시림기 교통바시 김백원에 조시 시진핑기 송시에케 진기 공든 롭종 제주대니 시진핑기 먹봉 돕체 동매 공바 라다르 띵습 제주 타종다 뒤럽서베 첩세기 먹봉 조종기 텁주의 큰용내 라다라 당기 미망 먹봉나 뒤미 구디 제주 타종 땡게니기 탁주릉 신기 튜닝라 고와 띵습 림바 도시 시체로 동와 로봅시 땡도 동와 송종이 토바치바 머구유 주시 겐지름루 라다르치바 주시 시진핑기 꾀똠라 년바 주시 시진핑라 겐쿠르바 주시 시진핑 토루 대부 용화제 제주 인시주유 세규 터구이키 초마 커주마키 부카기무 리더더이 주시 시진핑기 송세 개진낭 로제 땅친부 기도 남야 균종 토베 가제 탑람테니 말라다 덴베코네 세디낭유 샤르갸주 탑사 당부로 자료 치바라 간주 무투 섬루다 근주 타데르 치바다 첩스이 종다르 띵 섭도 동와 서지 정신기 종다라 흉륜 갸바지 체데 토다 바르숨투 미망 먹봉기 헤미스지 균종 체데 마다르테 되나미야 땅다르기 제수 규규 개년 체규 인시 제유 차제년도 시전 지급 주가기 조진 회의 시지 덴베 수균 유베 마르마 렌쇼지 인백원에 간주 니바르투 삼루다 칩시 차주제 당루야다 중앙무구이다 체류 직교를 용하치구 전주주 경체주대 레주다 퇴중 탁주기 규림 시비나 주네 미망기치도 민다쿠로바다 미망기치도 마약베 라나메베 겐질로라 템포로 네데 마봉주네 로제 베드미빙군주르 치베 각주 먹답 타직도 야부적교 인시주유 주시 시진핑키 첩스라디네 먹봉 조경 시바다 교르주라디네 먹봉 돕체 동와 첸제라디네 먹봉 돕체 동와 시덴미나르디네 먹봉 돕체 동와 팀다라 마 종규제라 견용네 그디 당토 부제 토베고네 계속다 먹봉 팅럽진도 교교로 그디 당데 두가 따라 먹봉 주네 롱자 코르베 베드미비 문주르 용마 제주다 미마 먹봉 테니 점링기 먹봉 찌르식도 강교 준바 계급지 땅왕다 된자 공백기 기변제 송종 타지도 제대 점령기 시대다 공백기 체도 레깅알의 치와 비교시 내두나유 불만함기 직조니두가 조시 시진핑기 송시에게 진기 공든 롭종달라 다르 댄디 체대 계송다 먹봉 탱럽진도 교류에 검사를 숨시에 텁주교지 라다르 타지도 치받다 막두인식비의 흉루다 먹봉 증조기 남바 막두인미나 고준직제제 탱럽진도 교류 교수동와 시지 젠지 계급 탑주기 말라다 뉴바 사덴토 동와다 체로 동와제 체대 계송다 먹봉 팅럽 젠지 넘버 사르바 사미제바라 뛰주 인시 된유 초마 스주한 먹주루가 기주미 신웨이 조시 시진핑기 안수로 뒤럽 사르베 나슌키 로도다 라야 딩슈제 체로 당대 뒤럽 랑오농 메껴바다 랑소로 농농 메껴바 단다 미망기 제와 추수수 메동와제 체교시 악주난충 Sidwa Mokchuk Ruga ni maa naang shukdab yin shin, ngan zu ni lang zui ngak zui di lang lian tarakian ki tapsa thang bui bunga ji yin. Ngan zui kyaan yi ji yi dian tu tongwa da, gendik kuru pyo ba che to, lang zui bie dap te mokbong top che tongwa cha sha chu nyam zi tu ba che de, gya zui to ki chum zi ngu la dian ni, turab sarbya na shu mung mi tse lun bi gyug lian shik bui gyu yin shi ju yu. U ju tab gu kama bu ka ki mu han yu ki, Tūrūp sārbē kāma mēngmē shīk yīmbē ngū nē. Ngān sū, Zhūqī Xī Jīngpīng kī tāng zū nē lōng gyātā jūmī ngā kōr wā rā dēnzhī shūbē chok jīn tō nāng wē sōng xie kē jīng kī gōng tūn lōb zhōng tā lā dārā tīng sīp chē tō gē gōb tōp chē tōng gō nā mēk bōng tōp chē tōng gō bā tā mēk bōng tōp chē rā chīn nā gē gōb dē wā rā kō bē Tūrūp kī lāng jā tīm zīng yā bō chē dē rē gōr sārbē mak dūn sārchī tā zhīk shī jī gyūrū rīmbū rī kī lōb gyūn kī jē sū chāng bā tā Zodab chik chie ki tsegye mokdab chie bie mingun bie nyubba ngokdoon chie ba. Kyagung sarbe piusar yu ki dupshu ngudab chien da mala jendu gyuru bada kangyo zhugyong chie bada gudi dongwa. Simnyu yu tse maa gya tu bada gyaga lin tu bie to jikdu chie ba. Tabzu chie nyu bada tabzu chie kie ba. Kiyin ki tsumdi dinsung tajidu chie de jia dara chie bada gyaga lin tu bie nyu bie gyagab ki da wanda dinja kongbe ki kibin chie la songyong tajidu chagyu yin shi jio yu.
0: Digile kune biwe ne chu ni chara ge si ji gap kan ki ji du dian bie zhong guo zu zhun xie bie long a si ge cai gu zhen a ba ba zhen jian tian long a si ge cai gu zhen a bie jing ge ji du dian bie zu zhun tie gu di nan yi ba xi cha gu nan ni dong sum chu le li ge ran ye ji zhong kan ku yu ki bu ze quan yong ne le su zhu ju tan ji du dian bie zhong guo zu zhun xie bie tie ke qin ki pi rim sa ba to ba qi ju yin bang mi ge tun ji tan cuo wai ge dan xi zhe chan ne cha ba zhi ba tan Tan zetan la lepe mikse tuga tara ngunjur yungwa chepa. Bakzo ngubu zowe buxiang donbor yuntu nga nyungtu donkwa. Sasu soro chokdu juyo nubata, chuse ngusye tuyubu toru donkwa. Chongjirta chongsibgi midu kuryu ngusye tuyubu lesu donkwa. Junga malaki namang rengxin tan denli rengxin, tixin yuntu rengxin je yunche mepara toru donkwa. Ningdu ta kyebgi deja chuse yunche mepara toru donkwa. 계급기준캄대자라게닝뉴딘토바체파지도딘베중국조준체베랑자탄찬페중캄크루요키최경말라준체메파라투구산도동화지도딘베중국조준체베비춘비입카직준차와체베제키미마망초기준캄크루요테기톱조로탄기초로대초로제준체메파라토로동조힌시된휴바시
1: 결국은 방미 조교로 말라 덴베 조교제 자단 세사 침포숨 불도 템바라 제 휴제 송유 철구난 남군 추단타 사장키 먹터비 야고 야고타 서수 소로타 박종의 부살베 조교 자주 큐요네 라렌다르화 중간 말라 레소동교로 지교로 차고타 구지동화 넘시 윤도라 카데 후다 조파 방미 제 튕기타 초와 계단 용유로 차과라 제파 지도덴베 중국 조준제 대자기 特地 송화 제도点别中国组织企业建立马拉推古仓的动画所错云铁企业中年来跟规制企业不行。제도点别中国组织企业龙安前下个月中个半年，제도点别中国组织企业共企业结合人别切断下个月通马提行。日期开别，下个月第二，听爷中康库有松江年，제도点别中国组织企业派的日期切不提团年，中康库有松江来团体，包括国际企业本年。
0: 제도点别中国组织企业措施，国军内充足企业存不谈。移动三个轮，制度点别密切稳住了用法了，三星点别猛些定学习送去。蓝色时送，让给企业移动三个轮立刻制度点别中国密切实在产能稳住了用法解决谈。除了第一推进了讲的钱呢，中康西北全用来投入存不谈，帮密企业控别东南谈，错外阶段全用来出牌。制度点别中国国军内准差外解决是。
2: 龙安镇给采购卷个半年，龙安镇给采购卷皮皮，搞主给集团银百产品，我镇七队给团长新行动，移动三个路，制度点评中国民生公园用化了，搞在蒙西定居团团建中运营不是。第个来过那边，你住？第六村头，人家给村民启动细菌。 gündüğün çiru çimbata, tönzeyereki çubca günce mibara leksu çindi zesun sucun leri gece çomdara göbara günü sarba neyü. Gagü dümzele şinna delü dava tangbune ngabay para, gedün çümi çiçekdon gami sumcu sopdünda döndon çidon çebata, çidon rindan domboro goro tongjuru gada gubcu kogu da çiva gusindi ngözo anam kolaşibü gegıpta sıgü gada ngıbcul hazımla çizo çeyü. Tenang yorum nanjeda, Asia Shalun nanjeni Chidong Chiyu Zuwa Yinbashi. Chidong Tunze Namang Jengi Nambara Chubyujing, Zangzha Chigen Chumi Chidong Nguiboro Goro Tongyuru Gyata Shibju Tamba Sindi Chumi Chidong Rindan Tomboro Ki Juja Dunyen Songyu. Sole Chumi Chidunzam Chidong Chede Goju Chiyu Gyunje Mibara Gyagi Chungyu. Rinlu Gengu Le Su Chumi Gyedong Hazam Chidong Cheba Tedaki Jigje Gurshibda Tsenshib lupti jibe shibshuso goju ki kuyo namanjela kibyu. Genan ki tuyku changwe tunle jita ki chajoro lekjar dente gedun chumi chidung ki shigyu denbyo nga chiro roshin yu.
0: Diga leku ne biwe ne cu, nye sara losu buhi, nye do nisho za zhulu lupta jingchung ta pojyo kang ki yarsin ki deja le tun yakbu zhubyo gor ki datu shiba bachim che xing. Sane ka ta lupta ka ki yargi kongsin ki zhongzhen ki borse la zhujin nebu che di lato kabarato ne zhongzhen gui zhi ta lomara lato kabarato ne zhongzhen zhi gui pe langza dunba ham yana kimda la zhongzhen zhi gui pe langza dunba so ki neng zhu tajidu dengo che gui pa ta. Yarsin ta kongsin ki ngachi su lomara chope sakong zheng xin ta lupta war jikyuru gyubli nam yana tselin cho da jikzu chame cho pa je ki langza dun yu pa shi. Datyo na, sanye ka ta lupta ka ki lupdu lupnyeri diktim nesun che di mengsi lupsu cendian todam sadian lu cha ju ta lupta jingchung ki chi zi na zi ki lupdu chi dun cha ju ki zi yu langza dun yu nambu ta. Ngannur tu lupu su pa ta kongsin nar yang, lyarsin la di ne loma jikzu ki nyamdu lupti ta sabti je dengo che tong. Wegen lupsu, gyug zhuy migwe par ta nyesara lupshu ta, turin lupjin gyume kongto siku ne lupdu che pa. Xiongnir ta gerni nyamdu so ki sishu kyun yu ne tungyu che pa. Sakung le gen ne jangze lepe loma duwa ta, jige ki ngun su ne loma duwa. Chasi le gen ne loma duwa je dengo che pa ta. Loma ta lupkong soso re je pa ta, lupkong tongpa ra jugri dengo che pa. Loma duwa ti rungu shendip ta lopsu tepza so rogyur ta jirwa cheri dengo cha gui pe langsa dun yu ba shi.
3: Namo cha dingi yangdang dine zho, tuyera pigur gin dojang dine tu. Tandal kengye ni senshima dine, duyan lundi ni hun pege tingnam ki senyur nyamza li zhe shi.
2: Diga li gu ne bebe ni su. Wani zuli tse nga nyingbibi chengxi sa xu la xing na gegab teri nyingxia kong gebe sa yomchu gilamdo xorubi mi sumdong sumgi xibju xinyi simbata megyun pobi mi zha chikri chokdong dungi xibju tamba xingyu. Zhonggu se xiongki ting tangboro wani zula ra zaraagi mijuyu rinlo gi sa yom nusi ro gyub ngoze kodion chebate tse nga nyingi kongmo bijingne ozhen chegu zamyu. Xido chungwa la xing na ka tangbo ngoze nang lokdun chujie da chusing langoro Niyue nubie lokdun jikche kuru gamba li so yubari.
0: Diga leku nebiwe ne cu. Eri zuri chepe nyamzi codo cherin dine ki ci nga nyin jira chepe chengsi le nguan par. Dawa dunbe ci nyin nyin ne ci xin nyin ki chuzo dunju tun nyin nang zun tu. Eri cho ne songge che di hora mu zi coga yubie cungzhi chusin dunju zam le singi meba ta. Chuto jimzhi ki si gyun ti dungtu matun kong ki nyeri re chanyum to chusin gyada sumchu sopge jokyu chepe chanyum chuzi le dabgi nyungwa yubashi.
2: Diga legu ne bebe ni cu, dunum chidung gyagab jikzo ki sanay tiga tuzu ci nga nyin sera bede dunum chidung gyagab jikzo ki dunum tungi chigen gyagab zobu dun ki dawa gyabara nyeri re chanyum to maju dunum jagzhin chi jubge da gyadung tungi chayu dengi chayu. Tena dunum tungi chigen gyagab zobu dawa nga duymara tungi panu chayu kyabra chayu.
0: Singilinke, kongse sanjuru nyadru chukken rachi ondu la tan basan hamu hi le zin gen kunan ken samchu la shi.
4: Mimi da chi ki ngan zu lang bar chu gi ji.
5: Mimi bu chi ki ngan zu le bur chu gi ji.
4: Chu chu di chi ki ngan zu chu zhi len bar chi.
5: Chak du yu bie zhi zhi yi mu chi yi xin zi len bar chi.
4: Mi chi ki zhe yang xi jiang zhe che chuang.
5: Nyam zhou ren me zhe wan ni ngan ji dian de yang chen xi ki.
4: Se chu kang xi ki. 与其民男跟我去。美丽卡给通知亚界党推梦古宾里，中华美丽体塑造内色党，独秀内色，热望内色建议。